와, 브라보를 외치고 싶은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협주곡 작품 102번 가운데 성악장 비바지 논 트로포 포콘바노 알레그로 템포 프리모 였습니다. 크리스티안 페라스의 바이올린과 폴 도들리아의 첼로, 폴 클라츠키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핑핑이님이 지연씨가 좋아하는 곡이라니까 볼륨을 높이게 되네요 하셨고, 수란님도 도서관에서 소리 지를 뻔했어요. 좋아하는 곡입니다 하셨고, 태성님은 승용차에서 듣고 있는데요. 집에서 화면으로 보면서 듣는 것과는 또 다르네요. 왕 애청자시라고 환영합니다. 태성님. 그리고 7767번 쓰시는 분, 지연 씨는 고독하고 진지하고 약간 슬픈 남자를 좋아하는군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네요. 제가 브람스의 그런 면을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2383번 쓰시는 분들, 출근길에 운전하면서 듣는데 메시지는 오늘 처음 보내봅니다. 어릴 적 듣던 음악이 흐르는 오늘 가을바람과 함께 들으니까 뭔가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면서 그 시절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9248번 쓰시는 분도 코끝이 시큰하네요. 어제 그동안 다니던 일터를 그만두고 집에서 생생을 듣고 있는데요. 지나간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입니다 하셨어요. 변화가 있는 첫 번째 날이군요. 변화가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 적응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편인데 아마 또 이 새로운 삶에도 또 새로운 아름다움과 즐거움, 재미를 발견하시리라 믿습니다. 1809번 쓰시는 분은 브람스의 이 곡은 요즘 귀에 착착 감기네요. 오늘은 낮에 긴 팔을 다 입었습니다. 이가를 충분히 즐겨야겠어요 하셨고 4879번 쓰시는 분 40년 전에 결혼하고 처음으로 명절을 오롯이 홀로 계신 88세 우리 친정아버지와 단둘이 3박 4일을 보내고 왔는데요.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건강하게 오랫동안 아버지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음악들이 많아

것 같은데 제가 꼽는 가을 클래식 음악가 3대장 하면 브람스, 그리고 쇼팽, 그리고 드보르자인 것 같습니다. 드보르자의 교향곡 9번 2단조, 신세계 교향곡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콘푸어코 전해드리죠. 세면 비치코프가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2단조 작품 95번 From the New World 신세계로부터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폰 포코였습니다. 세미온 비츠코프가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곡이 그 조스, 영화 조스의 그 주제곡의 모티브가 돼서 옥진님도 그렇고 오늘 북항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북항이는 오늘 북항을 떠날 것인가 좀 아쉽고 서운하기도 하네요. 하시고 9678번 쓰시는 분은 저는 3대장이 브람스, 드보르작, 차이콥스키라고 생각했는데 쇼팽도 있었군요. 셨는데 저는 차이콥스키는 겨울을 위해서 또 아껴뒀습니다. 그리고 한진님께서는 이 곡 들으면 고등학교 시절 KBS 경연대회가 생각납니다. 그때 이 곡으로 은상을 받으셨군요. 연습하던 순간순간이 주마등처럼 그려집니다. 그때가 그립네요. 하셨어요. 오늘 끝곡도 그리움을 담은 음악입니다. 하인리히 노이만의 슈베르트의 젠수스트팔서 그리움의 왈츠에 대한 주제와 변주 데이터 클리커의 클라리넷과 소니아 프른바워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인조명군반 정만섭입니다. 명인조명군반 매주 목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실내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13번 A단조 도이치 번호 804 로자문데 에머슨 스트링 쿼텟의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19 올리비에 까베의 피아노 파트릭 하니 주의하는 캄머 아카데미 포츠담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조명음반 오늘 첫 곡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현악 5중주 4번 G단조 KL 516 준비했습니다. 아마데우스 4중주단 세실 아르노비치의 비올라 연주 1953년 모노 레코딩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현악 5중주 4번 G단조 괴엘 516 아마데우스 4중주단 세실 아로노비치의 비올라 연주 1953년 모노 레코딩 명인주 명반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비플랫 장조 작품 번호 19 준비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아주 명료한 그런 연주입니다. 올리비에 까베의 피아노, 파트릭 아니 지휘하는 칸모 아카데미 포츠담의 연주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19 올리베 까베의 피아노 파트릭 아니 주의하는 캄머 아카데미 포츠담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프레드릭 쇼팽의 녹턴 작품 번호 9-1 B플랫 단조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레드릭 쇼팽의 녹턴, 작품 번호 9의 1, B플랫 단조, 아르투르 루빈스테인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 감상곡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13번 로자문드 준비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요. 사랑받는 곡이죠. 말년의 작품입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데 친구한테 두 곡의 현악 4중주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곡은 죽음과 소녀고 한 곡은 로자문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규모가 큰 교향곡으로 길 이걸 표명했던 대규모적인 작품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미 1820년에 만든 4중주 단편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조적으로 긴밀한 구성 속에서 극적인 음악이 전개되는 D단조 4중주곡에 비해서 A단조는 감상적인 서정미가 풍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로자문데라는 명칭은 그 전에 여름에 작곡한 극음악 로자문데 도시번호 797에 제3막에 있는 간주곡을 2악장의 주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선율을 슈베르트는 특히 좋아해서 나중에도 피아노를 위한 즉흥곡 작품 번호 142에 3번 B플랫 장조로 주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도 아름다운 그런 곡이죠.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13번 A단조 도이치 번호 804 로자문드 전악장 에머슨 스트링 쿼텟의 연주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13번의 2단초 도이치번호 804 로자문데 에머슨 스트링 콧텟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알번베르크를 떠올렸었는데 역시 서정적인 건 에머슨 스트링 콧텟이 한 수 위라고 생각해서 에머슨 스트링 콧텟을 준비했습니다. 죽음과 소녀는 역시 뭐 알번베르크고요. 이어서 칼 필립 엠마뉴엘 바흐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B플랫 장조 보트겐 번호 77 아망딘 메이에의 바이올린 에드나 스턴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입니다.

칼 필립 에마뉘엘 바흐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B플랫 장조 보트겐 번호 77 아망딘 메이에이의 바이올린 에드나 스턴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명인주 명곡만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자 단풍이 왔습니다. 설악산에 첫 단풍이 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아침 바람도 어제와는 다르죠. 그토록 기다리던 신선한 선선한 바람인데 막상 불어오니까 연말이 문득 가까워진 듯합니다. 여름엔 덥다고 가을을 그리 재촉해놓고 이제 와보니 그 여름을 좀만 더 천천히 보낼 걸 그랬나 싶네요. 단풍은 이제 막 들기 시작했는데 마음은 벌써 아쉬움으로 물듭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윤동주 시인의 별 헤는 밤에 이런 구절이 있죠.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지나간 계절이 아쉽더라도 아직 우리에겐 헤아리지 못한 별이 있고 보내지 않은 가을도 있습니다. 그러니 10월의 첫날은 아무 걱정 없이 가을 속의 별을 마음껏 바라보기 좋은 날 아닐까요? 아직 우리에겐 가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말이죠.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에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진 별 이제 다 못해는

10월의 첫날입니다. 목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우리 가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윤동주 씨, 조범진 곡 별 헤는 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베이스 김대영의 음성으로 목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하늘도 푸르고 날씨가 화창한 게 그러면 이 윤동주 시인의 별헤는 밤을 읊고 싶을 만큼 밤에 별이 잘 보이려나요? 아, 근데 좀 아쉽게도 요즘 도시 하늘에선 별을 잘 볼 수가 없잖아요. 노래로 남아 마음을 좀 달래봤습니다. 첫 곡의 이 베이스 음성도 그렇고 곡도 그렇고 노랫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가슴을 이 가을을 맞이하는 마음을 울린 것 같아요. 정혜신님, 별헤는 밤 참 좋으네요. 이런 목소리로 노래하는 김대영 베이스님 코밑에서 들어보고 싶네요. 그야말로 심쿵할 거에다 하신 송종인님. 서현숙님, 문학소녀셨는데요. 별헤는 밤을 외우며 잠들던 학창시절이 있었어요. 박진미님, 첫 곡부터 심쿵? 장은주님, 어쩜 가사가 이리 아름다울까요? 세종대왕님께 감사를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가을의 분위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북유럽 가을날의 쓸쓸한 분위기가 떠오르는, 느껴지는 곡이랄까요? 20세기 핀란드 출신의 작곡가입니다. 세포 누미의 연가곡 가을날 중에서 총 3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곡, 메차사, 숲속에서라는 뜻입니다. 형제인 라세 누미의 시에 곡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뭐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입니다만 세포 누미.

10곡에 달하는 가곡을 썼고요. 또 핀란드에서는 문화 행정가로도 활약을 해서 그 유명한 여름 페스티벌을 만들기도 했다고 하네요. 소프라노 마르가레타 하베리넨, 랄프 고토니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핀란드 노래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후계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요. 레비 안티 마데토야의 혼성합창곡 온날리셋 행복이란 뜻이었습니다. 작품번호 13-2. 핀란드의 유명 문학가라 그래요. 알렉시스 키비에시의 곡을 붙였는데요. 아침이 밝아오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또 연인과 함께하는 순수한 행복을 담아낸 서정적인 노래였습니다. 핀란드의 클레메티 인스티튜트 챔버 콰이어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핀란드 노래는 좀 더 현대로 넘어와서 20세기 작품이었습니다. 세포 누미의 연가곡 가을날 중에서 숲속에서 메차사 함께했습니다. 소프라노 마르가레타 하베리넨이 불렀고요. 랄프 고토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의 기악곡을 편곡한 노래입니다. 파바네 부윈 앙팡트 대팡트 죽은 공로를 위한 파반느. 이 라벨은 스페인 궁정 그림 속, 그러니까 벨라스케스의 작품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 그림 속의 어린 공주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피아노 곡이었는데 후에 오케스트라 편곡도 직접 했고요. 오늘 들으실 이 노래로 변신한 이 작품 런던 보이시스의 몽환적인 화음으로 함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으니 정말 또 그 기악곡과는 다른 느낌이죠. 19, 20세기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의 죽은 공주를 위한 파반. 오늘은 런던 보이시스의 하모니로 함께 했습니다. 와, 노나란다 하시면서 오신 이상철님. 와, 반갑습니다. 합창 버전은 처음인데 아주 판타스틱하다고 평을 해주셨어요. 파란 가을 하늘과 함께하고 계신 이영선님도 계시고 윤선희님, 공숙경님, 바람결이 한기가 서려 있네요. 오늘은 어제와 또 다른 날씨입니다. 확실히 기온이 좀 떨어졌죠? 전상수님, 오늘따라 더 이 계절에 어울리는 목소리라고 칭찬을 해주셔서 소개해드립니다. 이 곡은 어땠나요? 최석근님, 밤에 듣기에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까 첫 곡 별에는 밤을 별에는 밤에 들으신다고. 야, 그것도 참 멋진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새벽에 또 들으시는 분들은, 야간반에 들으시는 분들은 또 오늘 첫 곡 별에는 밤이 더 달리 들릴 것 같습니다. 아까 핀란드 음악 들으시면서 북유럽 음악들이 시크릿 가든 음악도 그렇고 우리 정서하고 은근 잘 맞는 것 같다고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 것 같아요. 여기 새벽반이 계셨군요. 이민경님, 오랜만에 낮에 듣게 돼서 신청곡도 전해주셨는데 아, 이 꽃의 이중창 어제 들려드렸는데 조만간 또 준비하겠습니다. 새벽에도 늘 잘 듣고 계시다고 고맙습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에 함께하고 계세요.

20세기 미국 작곡가 허먼 허펠드의 As Time Goes By. 원래는 뮤지컬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10년 뒤 한 영화에 삽입되면서 명곡으로 남게 되죠. 바로 카사블랑카. 5318 쓰시는 분, 험프리 보가트를 기억하는 저는 옛날 사람인가 봅니다. 그럼 저도. 어떠셨어요? 이 브라질의 재즈 가수 이타마라 크락스의 음성은 좀 더 끈끈한 As Time Goes By를 만들어냈죠. 시간이 흘러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 키스는 여전히 키스, 한숨은 그저 한숨뿐이라는 걸.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이치는 그대로랍니다. 시간이 흘러도. 뭐 세상이 변해도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 사랑, 입맞춤 같은 건 결코 변치 않는다고 노래하는 명곡입니다. 이번엔 자코모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 중에서 어떤 갯날, 운발디 베드라모, 초초상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아, 이 곡 기다리신 분이 계신데 선곡표 보고. 4209 쓰시는 분, 잘 듣고 계신가요? 남편 핑커튼이 미국으로 돌아간 지 3년. 외국인 남편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한여 스즈키의 말에 아니라고. 남편은 꼭 돌아올 거라는 믿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죠.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9, 20세기 이탈리아 작곡가들의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은베르토 조르다노의 안드레아 시아니에 중에서 은디 알라주로 스파지오, 어느 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이 프랑스 혁명 시기 그 혼란스러운 시절 단대대 이슬로 사라진 실존 시인 안드레아 시아니에의 일생을 다룬 작품이죠. 이 곡은 프랑스 혁명 직전 백작 부인의 화려한 파티에서 고통받는 민중들의 현실을 담아낸 즉흥시를 읊는 장면에서 나오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백작 부인의 딸 막달레나와 운명적인 첫 만남을 갖게 되죠.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자코모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 중에서 나비 부인 초초상이 부르는 어떤 갯날이었습니다. 이 갯날은 참 슬픈 푸른 하늘이네요. 그죠? 푸치니 자신이 가장 사랑한 여주인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요트에도 초초상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가 불렀고요. 지사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엔 클로드 최의 Love is just a dream, 사랑은 꿈이었을 뿐 들어보시죠.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성입니다.

캐나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작곡가죠. 클로드 최의 사랑은 꿈이었을 뿐, Love is just a dream. 소프라노 조수미가 불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1888년 2월 베를린. 서유럽을 돌며 지휘 여행을 하던 차이콥스키가 한 여인을 다시 만납니다. 데지레 아르토. 젊은 시절 서로 깊은 애정을 나누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프랑스 출신의 유명한 성악가.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건 무려 20년 만의 일이었죠. 그해 2월 7일 차이콥스키는 아르토와 저녁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차이콥스키에게 자신을 위한 노래 한 곡을 써달라고 부탁하죠. 두 달 뒤 아르토는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약속한 노래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제 목소리를 고려해 주신 곡이라면 전 그 노래에 온 마음을 다할 겁니다. 차이콥스키도 약속하죠. 당신에게 어울리는 작품을 쓰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차이콥스키는 여러 작품을 쓰느라 바빴어요.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작품은 환상서곡 햄릿. 10월 19일 햄릿을 완성한 그는 아르토와의 약속도 마무리합니다. 그녀가 부탁한 건 한 곡이었지만 차이콥스키가 내놓은 건 여섯 곡이었죠. 그 작품이 바로 여섯 개의 프랑스 가곡 작품 번호 65. 자필 정서본에 따르면 여섯 곡을 완성한 날짜는 그해 10월 22일입니다. 그는 아르토에게 편지를 보내 이 여섯 곡을 당신을 위해 썼다고 말합니다. 헌정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죠. 여섯 곡 모두 지금 당신의 음역에 잘 맞을 겁니다. 이듬해 악보를 받아본 그녀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특히 4번, 5번, 6번은 훌륭하다고 했고요. 첫 번째 세레나데는 사랑스럽고 신선하며 두 번째 곡 또한 무척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 당신이 새롭게 나온 이 작품들과 사랑에 빠졌어요. 당신이 절 생각하며 이 곡들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여섯 곡에는 세 명의 프랑스 시인의 작품이 쓰였는데요. 그중 네 곡, 2번, 3번, 4번과 6번이 볼 꼴랭의 시에 붙인 노래입니다. 2번, 3번, 6번 곡은 꼴랭의 연작시 멜로디에서, 4번은 또 다른 연작시 10월의 시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가운데 흥미로운 작품이 있습니다. 연작시 제목은 10월의 시. 그래서 쓸쓸한 가을 풍경을 떠올리게 되지만 시가 노래한 건 계절이 앗아갈 수 없는 사랑이죠. 겨울이 하늘에 비칠 것

것들인들 무슨 상관인가. 그대의 눈에서 더 아름다운 빛을 찾을 수 있는데. 겨울이 봄의 향기를 모두 흩어버린들 무슨 상관인가. 그대의 마음에서 시들지 않는 장미를 찾을 수 있는데. 계절이 겨울로 향해도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 사라지지 않는 빛과 꽃이 남아있다는 노래. 10월의 시 가운데 차이콥스키가 선택한 이 작품엔 별도의 제목이 없어서 시의 첫 구절 그대로 노래의 제목이 됐습니다. 겨울이 온들 무슨 상관이랴. 갱포흐트크 리베입니다.

차이콥스키의 가곡 겨울이 온들 무슨 상관이랴. 소프라노 율리아 바라디, 아르베르트 라이만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작품에 먼저 곡을 붙인 작곡가가 있습니다. 주엘 마스네의 겨울이 온들 무슨 상관이랴. 바리톤 베르나르트 크루이센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무로 익을 수 없는 내 사랑 허망하여 그대에게 가는 길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음 속에 길이 있어 마음의 길은 끊지 못했습니다. 저녁 강물로 당도하는 그대여. 고정의 시인의 가을 편지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그대에게 가는 길을 끊어버렸지만 마음에 나 있는 길은 끊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 마음의 길은 물길 같아서 강물처럼 그대 생각이 또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10월에는 그 마음의 길이 왠지 더 멀리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길은 바람길이거나 물길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마음속 그 길을 따라 오늘 저녁 당도할 사람은 누굴까요? 김백찬 작곡 서리 서리, 백제 가이금 연주단의 연주 오늘 첫 곡입니다.

김백찬 작곡 서리서리 백제 가야금 연주단의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고정희 시인의 가을 편지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가을마다 학교에서 쓰던 외문 편지도 생각나네요. 얼굴도 또 이름도 모르는 국군 아저씨에게 쓴 편지. 지금은 그 내용도 잊어버렸지만 그때 우리가 썼던 편지가 누군가에게는 잠시나마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무엇일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잠시나마 기쁨이 되는 소식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10월 보냈으면 좋겠네요. 이혜은님께서 편지와 함께 이혜은님께서 인사와 함께 신청곡 남겨주셨어요. 유난히 더웠던 여름은 지나가고 출근길 반팔 차림의 옷들이 긴팔로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열매와 곡식들도 자연스럽게 익어가는 걸 느끼네요. 푸른 가을 하늘과 선선한 바람을 생각하며 초원의 바람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날씨와도 딱 어울리네요. 권정구 작곡 초원의 바람 오늘 들려드리죠. 노은아와 이세미의 해금, 권정구의 기타 연주,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했습니다.

양방원 작곡 프론티어 보이스 프롬 더 이스트, 양방원의 피아노 그리고 창작 타악 그룹 프리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혜은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었죠. 권정구 작곡 초원의 바람 들으셨어요. 노은아와 이세미 해금, 권정구의 기타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남명 조식이 68세가 되던 해 선조가 그를 조종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남명은 벼슬을 사양하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법은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임금이 선한 것을 밝히고 몸가짐을 정성스럽게 하면 됩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정치와 교화를 행한다면 마치 바람에 풀이 눕고 구름이 몰려가듯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긴 가뭄에 풀이 다 말라버린 듯하여 큰 비라도 내려 적셔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훌륭한 정승을 얻어 상하가 한 마음으로 한 배를 탄 듯 움직여야 이 다급한 현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사람을 등용하는 일은 임금 자신이 모범을 보여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스스로 수양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한 나라의 형편을 파악할 때 인재를 잘 쓰는가 못 쓰는가를 보았습니다. 왕이 스스로 수양하는 것은 인재를 등용하는 근본입니다. 남명 조식은 이렇게 선조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인재 등용에 달려있는데 인재를 잘 쓰려면 왕이 먼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남명은 이어서 왕이 잘 모르는 현장의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아전들의 농간이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를 알렸죠. 이 상소는 여러 대신과 선비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사로운 마음이라곤 하나도 없이 오로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올린 글이었기 때문이죠. 율곡 이이도 아전의 폐단을 이야기할 때 남명의 상소를 인용했다고 하네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즉 진정한 충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남명은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듣건만은 내 시름하니 잎잎이 수성이로다. 이후야 잎 넓은 나무를 심을 줄이 있으랴. 오늘 천년의 향기 여창 지름 시조 오동에 김나리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짧은 여민락 준비했는데요. 여민락은 원래 전체 7장으로 되어 있어서 관현악 편성으로 연주하는데요. 이를 짧게 줄여서 연주한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두원의 단소와 안성우의 대금, 강영근의 피리, 김선욱의 검은구 연주, 이지영의 가야금과 노부영의 양금, 정순현의 해금, 김기철의 장구장단입니다.

짧은 여민락 듣고 왔습니다. 이도원의 단소, 안성우의 대금, 강연근의 피리, 김선옥의 검은 고연주, 이지영의 가야금과 노부영의 양금, 정순현의 해금과 김기철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오늘 10월의 첫날 목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대웅 작곡 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두 개의 악장 길군악 쾌지나 칭칭 전해드립니다. 최지혜의 17연 가야금과 이상규가 지휘하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0: 백대웅 작곡 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두 개 악장 길군악 쾌신아 칭칭 들으셨습니다. 최지의 17원 가야금과 이상교가 지휘하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1: 5시엔 FM 풍류마을

바닥이 차갑게 식은 텅 빈 집. 엽서는 나보다 먼저 혹은 뒤늦게 도착하곤 했다. 그렇게 받은 엽서의 귀퉁이는 매번 꼬깃꼬깃 달아있었다. 더러는 우체국 소인 위로 정체 모를 자국이 묻어있기도 했다. 혈혈단신 낮장의 종이가 비행기, 기차, 트럭 화물칸에 차례로 실려 대한민국 어느 골목까지 수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여정을 상상해본다. 인간의 여정이란 어쩐지 시시해진다. 송은정의 빼기의 여행이라는 책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여행지에서 자신에게 엽서를 써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엽서도 먼 길을 거쳐 집으로 온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엽서의 여행이 인간의 여행보다 더 고단한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서 숙연해진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엽서를 보낸 적 있으세요? 지금 엽서를 쓴다면 어떤 내용으로 채우고 싶으신가요? 처음에 글쓴이는 엽서를 받을 며칠 후에 자신을 위해 행복을 기원하는 내용을 썼지만

엽서를 쓰는 그 순간 지금 이때에 방점을 찍게 됐다고 하는데요. 여행지에서가 아니어도 나 자신에게 엽서를 써본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말을 걸 수 있을까요? 그 엽서는 나를 떠나서 차를 타고 또는 기차를 타고 여기저기로 옮겨지다가 나에게 다시 오겠죠. 엽서가 엽서의 여정을 거치는 동안 나는 또 어떤 시간을 보내고 그 엽서를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10월은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하기 좋은 계절이고 나에게 말을 걸기에도 좋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니스 작곡 나는 이런 여행을 해봤다. 이유라의 해금과 시니스의 기타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끝곡이었습니다. 오늘 국군의 날, 국군이라는 말 아주 든든한 말이기도 하고 때로는 안쓰럽게 느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족이 특히 또 자녀가 군대에 있는 분들이라면 자랑스러운 만큼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국군이 나라를 지키는 만큼 나라도 국군을 지키고 아끼는 것이 옳겠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날이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10월이 됐다고 해서 바로 10월의 옷을 입는 건 아닙니다. 지난 계절의 옷 위에 소매 긴 옷을 겹쳐 입죠. 10월의 첫날부터 시작되는 행사도 많고 올해가 가기 전에 만나자는 말을 어느새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어제의 페이지 위를 덮은 10월의 페이지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될까 궁금합니다. 확실한 건 10월의 첫날인 오늘 우리가 입은 옷차림과 10월의 마지막 날에 입게 될 옷차림이 상당히 다를 거라는 사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라본 나뭇잎들이 10월의 마지막 날엔 다른 색을 가지고 있거나 사라지고 없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많은 일이 무르익고 변해갈 10월의 매 순간을 꼭꼭 씹는 영혼의 식사처럼 잘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10월 1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바흐의 건반협주곡 1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972 가운데 2악장 라르게토 였습니다. 이 곡은 바흐가 비발디의 건반협주곡 리형번호 230을 편곡한 곡이었죠. 이 곡을 아이슬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 비킹굴 올랍손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직 앨범이 발매되기 전에 선공개한 음원이었어요. 아주 따끈따끈한 연주를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두 번째 곡은 양강석, 오카리나 연주자죠. 작곡가이자 그가 곡을 쓰고 오카리나로 연주한 10월, 옥토버라는 곡 이어드렸고요. 조혜영 씨, 미용실 왔어요. 10월의 첫날 예뻐지려고요. 라고 하셨네요. 네, 10월 한 달, 뭐 한 달뿐이겠습니까? 아주 예쁘게 이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6763번 쓰시는 분, 퇴근길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과 따사롭게 느껴지는 햇살 덕분에 몇 정거장 먼저 내려 한참을 걸으며 퇴근했답니다. 하셨네요. 네, 요즘 걷기도 참 좋지요. 아주 덥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뭐 많이 쌀쌀해진 것도 아니면서 적당한 그런 날씨에 퇴근길 좀 걸어서 퇴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또 MJ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네요. 만원 지하철에서 새음만이 저의 힐링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꼭꼭 이렇게 붙어서 이어폰으로 지금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나만의 세상이 펼쳐지죠. 몸은 힘겹지만 말이죠. 네, 편안하게 퇴근길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오늘까지 함께합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청취하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황인경 씨도 청하신 곡 인데요. 작년 명절에 오프닝에서 들었던 조금 줄어든 기대와 늘어난 이해심이라는 문장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사는 22년 차 며느리입니다. 해마다 연로해지시는 부모님 뵙는 게 가슴 아프네요. 이해심과 함께 건강도 늘어가면 좋겠습니다. 연휴 동안 K가곡 슈퍼스타를 감명 깊게 봤는데 이 노래 듣고 싶어 신청해 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허림시 윤학준 곡 마중이라는 우리 가곡이죠. 오늘은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보로딘의 현악사중주 2번 D장조 가운데 3악장 녹턴을 편곡해서 연주했죠. 터틀 아일랜드 스트링 콰르텟의 연주였습니다. 미국의 현악사중주단인데요. 주로 크로스오버 연주를 많이 들려주는 팀이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새로운 달 그리고 새로운 계절에 마중 나가는 마음으로 전해드린 곡이었어요. 허림시 윤학준 곡 우리 가곡 마중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의 노래였습니다. 천하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네요. 오늘이 자영업 30년 퇴직 후 재취업한 지가 2년 됐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10월 첫날에 세은과 함께 합니다 하셨네요. 7225번 쓰시는 분은 10월의 첫날 오랜만에 참여해봅니다. 샤인머스켓 작업하면서 매일 잘 듣고 있어요. 네, 세상의 모든 음악과 함께 하는 결실을 맺는 샤인머스켓. 맛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3158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문자로 보내는 신청곡은 생방 중에만 보낼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네,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 듣고 싶은 곡이 있어요 하시면서 코랄리 클레멍의 노래 언제든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문자 보내는 그 문자 번호 샵 9310 이 문자 번호는 저희 KBS 클래식 FM이 다 함께 쓰는 번호라서요. 보내시는 시간에 그 시간에 방송되는 프로그램 앞으로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상의 모든 음악에 신청하고 싶으실 때는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 보내주시면 잘 도착합니다. 신청하신 음원들은 따로 또 구해와야 할 때도 있고요. 또 이미 선곡표에 예정된 곡들도 많이 있어서 문자를 보낸 그날 바로 방송되기보다는 며칠 뒤에 방송될 때가 많으니까요. 이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코랄리 클레멍의 노래 한 곡 전해드리죠. 프랑스 출신의 가수죠. 싱어송라이터인 벤자민 비올레의 동생으로 벤자민 비올레가 주로 곡을 다 써줍니다. 코랄리 클레멍의 노래 Samba de mon coeur qui bat라는 제목이에요. 뛰는 내 심장, 두근대는 내 심장의 삼바라는 곡입니다.

샹송을 세 곡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에딧 피아프의 그 단단한 목소리였죠. 빠담빠담 이었어요. 빠담빠담은 심장 박동 소리를 의미하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달리다와 알랑들롱이 함께한 빠걸레 빠걸레였어요. 달콤한 속삭임이라는 우리에게는 우리말 제목은 그렇게 소개가 됐었죠. 아, 뭐랄까요. 웃음이 너무 나오는데 늘 하는 말이고 나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빠져드는 그런 네 알랑들롱이 계속 사랑의 말을 계속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뒤에 벨, 그 뒤에 벨 계속 반복하는 게 당신은 너무 아름답다고 계속 반복을 하죠. 그렇게 알면서도 넘어가는 여자의 노래, 네, 달리다가 노래했습니다. 알랑들롱이 이런 목소리로 저렇게 말을 하면 안 넘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저도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한 게 알랑들롱 목소리가 멋있어서, 알랑들롱의 그 프랑스어가 멋있어서 배우기 시작한 건데 말이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코할리 클레몽이 노래한 삼바 드 몽 쿄어 키바, 뛰는 내 심장의 삼바, 두근대는 내 심장의 삼바였습니다. YJL1030님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샹송 때문에 환상이 생겨서 제2외국어 불어로 택했다가 너무나 후회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저와는 많이 다르네요. 저는 우리 학교에 프랑스어 선택이 있어서 참 좋았는데 말이죠. 8610번 쓰시는 분, 제 인생 처음으로 라디오에 문자 사연 남겨요. 평소엔 퇴근이 늦어서 세상의 모든 음악 시간을 맞출 때가 별로 없어서 유튜브로만 봤었는데

6시 땡 하고 퇴근해서 기분 좋게 듣고 있습니다. 노을 보며 운전해서 퇴근하고 있는데 마침 신호가 걸렸네요 하시면서 임윤찬의 라흐마니노프 연주를 듣고 싶다고 모두 아름다운 가을 보내세요 인사 주셨어요. 네, 6시 땡 퇴근, 이른 퇴근. 아, 이른 퇴근이 아니고 정상적인 퇴근이죠. 네, 축하드리고요. 인생 첫 문자도 감사합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들은 좀 꽤 긴 곡들이라 조만간 시간을 마련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진희 씨께서 청하신 곡인데요. 우리 기타리스트죠. 플라멩코 기타리스트죠. 박주원의 연주입니다. When Summer Leaves입니다.

플라멩코 기타리스트 박주원의 곡이었습니다. 직접 작곡하고 연주한 When Summer Leaves 였어요. 여름이 떠나갈 때 작년에 2025년에 발표한 최근 음반에서 전해드린 곡이었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음반 선물 있습니다. 달콤한 미성의 전설적인 가수 넷 킹콜의 노래 64곡을 담은 4LP 전집 박스 세트입니다. 넷 킹콜, 1965년 47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부드러운 음성은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선물로 준비한 4장의 LP에는 넷 킹콜이 데뷔한 1940년대부터 왕성하게 활동한 50년대, 그리고 사망하기 전에 1960년대 레코딩까지 아주 골고루 풍성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64곡의 넷 킹콜 최고의 노래를 보라색 컬러 음반 4장에 담은 500세트 넘버링 한정판 박스 세트를 우리 세상의 모든 음악 애청자 5분께만 선물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는 그 보랏빛 LP 음반을 진열해 놓았으니까 보실 수 있고요. 제 뒤에는 또 안에 들어있는 넷 킹콜의 브로마이드도 크게 펼쳐서 벽에 붙여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신청액을 올려주시면 5분 당첨자를 다음 주 월요일 당첨자 확인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이번 선물 드리는 넷 킹콜의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뭐 넷 킹콜 하면 바로 떠오르는 곡이죠. 이 노래 안 들을 수 없죠.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입니다.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영화음악의 대가 엔니오 모리꼬네는 600편이 넘는 영화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곡이 무척 많지만 그의 작품 중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숨어있는 명곡도 많죠. 오늘 들려드릴 이탈리아니 콘트로 이탈리아니도 그런 곡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음악 애청자들에겐 오래전에 일요일마다 들려드렸던 여행 코너 풍경과 음악의 배경음악으로 익숙한 곡이지만 정작 이 곡이 영화음악이라는 것, 그것도 전쟁을 다룬 영화음악이라는 건 잘 알려지지 않았죠. 이탈리아니 콘트로 이탈리아니는 1976년에 알도 플로리오 감독이 만든 영화 우나 비타 벤두타, 팔린 인생을 위해 만든 곡입니다. 이 영화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출신 작가 레오나르도 시아시아의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시칠리아의 가난한 광부 미켈레와 루이지. 두 사람은 프랑코 진영의 이탈리아 의용군으로 스페인 내전에 참전하는데 거창한 신념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켈레에게 전쟁은 광부의 삶을 청산하고 자신만의 작은 땅을 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였고, 루이지에게는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갈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전쟁을 겪으면서 미켈레와 루이지의 길은 갈렸습니다. 미켈레는 전쟁의 광기에 충격과 의문을 품었지만 루이지는 프랑코 세력에 협력했고 결국 서로 다른 편에 서게 됩니다. 곡의 제목 이탈리아니 콘트로 이탈리아니,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인은 바로 이런 상황을 다루고 있는 거죠. 이탈리아의 가장 남쪽에서 가난하지만 인간적인 삶을 꾸리던 사람들이 낯선 나라의 전쟁터로 와서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게 된 상황을 제목이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니 콘트로 이탈리아니를 처음 들었을 땐 전혀 짐작할 수 없었던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저 떠도는 여행자의 발걸음 같았던 음악이 기타와 하모니카가 전하는 애수어린 선율이 그저 그리움일 거라고 생각했던 곡이 실상은 행진곡이었고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눈 비극을 다루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고 기계 넘치는 행진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글픈 행진곡도 있다는 것을 알려준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 영화 우나 비타 벤두타, 팔린 인생에 흐르던 이탈리아니 콘트로 이탈리아니, 이탈리아인 대 이탈리아인, 들어보시죠.

영화의 제목이 Una Vita Venduta, 팔린 인생이라는 걸 곰곰 생각해 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 미켈레와 루이지는 잠시 돈을 벌러 간 것이었지만 그들의 삶을 자신들의 의도와 다르게 팔아넘긴 것이나 다름없었죠. 자신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비극 앞에선 가난한 두 사람. 엔니오 모리꼬네는 바로 그 아픔을 행진곡이라는 형식 속에 서정적이고 불안하고 우울하게 다뤘습니다. 현악 오케스트라 대신 군악대에 자주 편성되는 관악기와 타악기, 거기에 어쿠스틱 기타와 하모니카를 더해서 이 영화가 가난한 사람들의 전쟁을 다루고 있다는 걸 악기 편성으로도 알려주고 있죠. 수많은 영화음악을 만들면서도 한결같이 영화의 서사를 더 깊이 만드는 음악을 들려준 엔니오 모리꼬네. 정말 많은 영화가 그의 예술원을 따라 더 아름답고 깊게 피어났고 그가 남긴 음악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사라진 영화를 소환하고 잊었던 영화를 다시 재생하고 있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가

알도 플로리오 감독의 영화 우나 비타 벤두타 팔린 인생을 위해 만든 곡 이탈리아니 콘트로 이탈리아니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인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번에도 에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인데요. 역시 숨겨진 명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화 신은 우리와 함께라는 국내에 전혀 소개되지 않은 역시 전쟁 영화였어요. 2차 세계대전 말 네덜란드의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서 벌어진 두 탈영병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는데요. 신은 우리와 함께 OST에서 론타노라는 곡 전해드리죠. 이 곡 역시 또 배경음악으로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 들었던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니오 모리코네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영화 신은 우리와 함께 OST에서 론타노, 머나먼이라는 의미죠. 엔니오 모리코네의 오리지널 스코어 들으셨습니다. 0947번 쓰시는 분, 꼭 7시쯤 로고멘트 하실 듯한 느낌입니다. 아, 이 곡의 또 다른 버전을 로고로도 또 사용을 했었죠. 네, 알아들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죠.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분입니다.

I'm a Dun Folaco Johnny 였어요. A Little Scottish Fantasy라는 부제가 있죠. 막스 브루크의 그 스코틀랜드 환상곡의 3악장을 편곡해서 연주해 주었죠. 바네사 메이의 연주였습니다. 바네사 메이, 아버지가 태국인이라 소치 동계올림픽 때는 스키 선수로 출전하기도 했었죠. 네, 바네사 메이의 연주였습니다. 배소환 씨,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출근했던 생일 아침. 지인의 갑작스런 부고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생일이라고 해도 누군가로부터 축하받기보다는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부모님께 드리는 게 익숙한 저입니다만 가까운 분이 아득히 먼 곳으로 떠났다는 소식에 생일의 생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태어난 뿐 아니라 살아있음, 살아감, 삶을 뜻하기도 하겠죠. 문득 이 지금 이 순간과 나를 둘러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안녕과 감사를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먼 곳으로 떠난 선배, 그곳에서 편안함에 이르시기를, 그리고 바다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항해를 기원합니다. 하시면서 이 곡을 청하셨네요. 평생 바다에 계신 분들의 안전을 위해 살다 간 선배에게 이 곡 보냅니다. 하셨어요. 전에도 사연 전해드렸던 같은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고마움을 전하는 그 모든 분들께 마음이 닿기를 바라면서 신청곡 전해드리죠. 영화 타이타닉 OST에서 Him to the Sea, 제임스 호너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1997년 영화. 그러고 보니 30년이 되어 가네요. 타이타닉 OST에서 두 트랙을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셀린 디옹이 노래한 My Heart Will Go On,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 Hymn to the Sea, 모두 제임스 호너가 작곡한 곡들이었습니다. 2014번 쓰시는 분,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카페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매번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다가오는 10월 그리고 남은 가을과 겨울도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네요.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연입니다. 네, 그리고 써니가든 63, 써니가드너 63님, 전주에 제가 자주 가는 아름다운 장미정원 카페가 있는데요. 하루 종일 새음만 들려줘요. 본방은 물론이고 방송 시간 아닐 때는 지난 방송을 소환해 들려준답니다. 맛있는 차와 장미와 온갖 초하류와 세상의 모든 음악이 어우러지는 곳이랍니다. 반가워서 이렇게 소식도 전하게 되네요 하셨어요. 아이고, 하루 종일 함께 해주시네요. 네, 카페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알려주신 써니 가드너 63님도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일포스티너 OST에서 Sounds of the Island, 섬의 소리 전해드리죠. 주인공이 그 섬의 소리들을 담아서 보냈던 그 장면이 생각나는 트랙입니다. 루이스 바칼로프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루이스 바칼로프의 영화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서머타임 킬러, 1972년 크리스 미첨 올리비아 하세 주연의 영화였죠. OST에서 서머타임 킬러 스위트 파트 1을 전해드렸는데요. 컨트리 러버스가 노래했던 런 앤 런을 연주한 곡이었고요. 그 전에는 일포스티노 OST에서 섬의 소리들, 이 곡 루이스 바칼로프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이번에는 피아솔라의 리베르 탕고 전해드릴 텐데요. 루이스 바칼로프의 피아노, 그리고 엑토르 울리스의 스파사레야의 반도네온, 또 정명훈이 지휘하는 산타체 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De Vuelta y Media 였어요. 한 바퀴 반 1.5회전이라는 의미인데요. 아주 빠른 밀롱가 리듬의 곡이었죠. 로베르토 그렐라의 기타 그리고 카를로스 가르시아와 그의 탱고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곡은 아르헨티나의 탱고 작곡가인 막시모 바르비에리의 곡이었고요. 그 전에는 피아솔라의 리베르탱고였는데요. 이 곡에서는 루이스 바칼로프, 피아니스트로서의 루이스 바칼로프를 만났습니다. 그의 피아노, 그리고 액토르 울리세스 파사레.

시칠리아의 반도네온, 정명훈이 지휘한 산타 시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메르세데스 소사와 아르헨티나 탱고 가수 마리아 그라니아가 함께 노래하고요. 레오폴도 페데리코의 반도네온 연주가 함께하는 아르헨티나 탱고 곡입니다. 나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들어보시죠.

조각의 케이크 중에 세 조각을 먹었고 이제 한 조각의 케이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득 나와 이 케이크를 함께 만든 사람들, 나와 이 케이크를 나눠 먹은 사람들에 대해서 더 생각이 많아지지요. 지금부턴 시계가 무척 빨리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올해 무엇을 했나, 무엇을 얻었나를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면 한 것이 별로 없네 하는 아쉬움이 많이 느껴질 겁니다. 그런 생각 말고 나는 누구와 어떤 길을 걸으며 무슨 꿈을 함께 꾸며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들을 떠올리면 문득 돌아보는 시간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얻은 걸 생각하면 아쉽지만 나눈 걸 생각하면 흐뭇한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예술가들의 삶을 들여다봐도 혼자 빛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화가 조지아 오키프와 사진가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는 1916년부터 오랫동안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는 5천 통이 넘습니다. 서로의 일상뿐 아니라 작품과 예술에 대한 생각도 그 편지 안에 남아있습니다. 누군가는 스티글리츠가 조지아 오키프가 성장하도록 해줬다고 하지만 사람 사이에서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보살피고 성장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함량은 다를지언정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이죠. 한 사람의 작품이 점점 나아졌다면 그 작품을 바라봐준 사람의 목까지 거기 담겨있는 거니까요. 예전에 공동진행을 정말 잘하던 어느 아나운서가 있었는데 그 비결로 함께하는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자신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비결이라는 그 말에 인생의 지혜가 담겨있는 것 같죠. 부쩍 쌀쌀해진 날씨, 따뜻한 온기를 그리워하게 될 계절, 한 해의 끝자락이 쌀쌀하고 쓸쓸한 날씨들로 채워지는 건 그런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는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의미, 나만 빛나려 하지 말고 함께 빛나라는 의미, 또한 나만 빛나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말라는 의미, 빛나는 별 곁에 희미한 별 같아도 함께 손잡고 가면 세상에 빛나지 않는 별은 없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날들이 우리 곁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케이크를 함께 나눠 먹는 사람들. 그들이 함께 손잡고 서로를 빛나게 해주며 함께 빛나는 별이 되면 좋겠죠.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To Love You More였습니다. 데이비드 포스터가 작곡하고 셀린 디옹이 노래했던 곡이죠. 오늘 타로 하카세의 바이올린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브라질 가수인데요. 세파르디 유대계 브라질 가수입니다. 포르투나가 노래하는 당신의 닫힌 문을 여세요. 아브레투 부에르타 세라다입니다.

먼저 들으신 곡 당신의 닫힌 문을 여세요. 아브레투 부에르타 세라다 포르투나의 노래에 이어서 들으신 곡 카탈루니아의 작곡가 사비에 몬살바 사비에 몬살바체의 곡 다섯 개의 흑인 노래 가운데 흑인 아기를 재우는 자장가 김 카시카시안의 비올라 로버트 레빈의 피아노 연주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재영,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금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작년 11월 13일 이탈리아 토리노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라이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라이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시모네 람스마가 연주하는 브리튼의 바이올린 협주곡, 알페시 차우하니 지휘하는 브람스 교향곡 3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영국 출신의 지휘자 알페시 차우한이 이탈리아의 라이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공연 들으시겠습니다. 지휘자 알페시 차우한은 1990년 영국 버밍엄 출생입니다. 본래 첼로를 공부한 후에 로얄 노던 컬리지 오브 뮤직에서 지휘를 전공했고요. 지금 현재 버밍엄 오페라 컴퍼니 음악감독 그리고 뒤셀도르프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객원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라이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에서는 멘델스존과 브리튼, 브람스의 곡을 연주하는데 먼저 첫 곡으로 멘델스존의 헤브리디즈 서곡 들으시겠습니다. 이 헤브리디즈 서곡은 핑가레 동굴 서곡이라고도 불리죠. 작곡가 멘델스존이 스코틀랜드 여행 중에 악상을 떠올린 연주회용 서곡입니다. 그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긴 핑가레 동굴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쓴 곡으로 알려져 있고요. 음악으로 그린 풍경화 같은 곡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펠릭스 멘델스존의 헤브리디즈 서곡을 알페시 차우하니 지휘하는 라이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헤브리디즈 서곡 작품 번호 26을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에는 알페시 차우한이 지휘하는 라이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멘델스존의 서곡으로 시작한 이번 음악회 다음 곡으로 벤자민 브리튼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연주됩니다. 브리튼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20세기 바이올린 문헌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죠. 또 브리튼의 작품 중에서도 오늘날 그 가치를 널리 인정받고 있는 걸작인데요. 브리튼이 이 바이올린 협주곡을 작곡하게 된 것은 알반 베르크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936년에 브리튼은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현대음악제에 참석한 일이 있는데 그 당시 바이올리니스트 안토니오 브로사와 함께 가서 자신의 모음곡을 초연했죠. 그리고 그 당시 페스티벌에서 연주된 알반 베르크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듣고 나서 굉장히 깊이 감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으실 브리튼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 브리튼의 협주곡 마지막 부분에 꿈꾸는 듯한 분위기는 알반 베르크의 영향 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곡은 당시 또 무르익고 있던 스페인의 파시즘, 악화되는 정치 상황에 대한 우려도 담긴 작품입니다. 오늘 듣고 계신 작년 이탈리아 토리노 공연에서는 네덜란드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시모네 람스마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요. 시모네 람스마는 그동안 뉴욕 필, 시카고 심포니, 런던 심포니 등의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서왔고요. 정교하고 표현력이 풍부하고 강렬한 연주를 들려준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벤자민 브리튼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번호 15, 1악장 모데라토 콘 모토, 2악장 비바체, 3악장 안단델렌토 들으시겠습니다. 시모네 람스마의 바이올린 연주, 알페시 차우하니 지휘하는 라이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벤자민 브리튼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번호 15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시모네 람스마의 바이올린, 알페시 차우한이 지휘하는 라이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작년 11월 13일 이탈리아 토리노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라이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라이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연 후반부에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3번이 연주됩니다. 이 곡은 특히 사막장의 감성적인 선율이 여러 영화를 통해서 널리 알려진 작품이죠. 1악장을 들어보면 영웅적인 느낌이 좀 강해서 브람스의 영웅 교향곡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4악장 마지막 부분이 좀 고요하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로서는 종결부를 아주 세심하게 표현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곡이기도 하죠. 브람스 교향곡 중에서는 또 오케스트라나 지휘자에게 까다로운 작품으로 통합니다. 자, 그럼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작품 번호 90, 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2악장 안단테, 3악장 뽀꼬 알레그레토, 4악장 알레그로 들으시겠습니다. 알페시 차우하니 지휘하는 라이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작품 번호 90 전악장을 알페시 차우한이 지휘하는 라이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작년 11월 13일 이탈리아 토리노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라이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음반으로 멘델스존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F장조 중에 2악장 아다지오 들으시겠습니다. 시모네 람스마의 바이올린, 로버트 쿨렉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F장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를 시모네 람스마의 바이올린, 로버트 쿨렉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저녁 8시부터는 KBS 교향악단의 마스터즈 시리즈 두 번째 공연을 중계방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정명훈이 지휘하고 소프라노 크리스티아네 카르크가 출연한 이번 음악회에서는

4번 쥐장조가 연주되는데요. 내일 중계방송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음식의 주재료가 맛있으려면 주변을 감싸고 있는 부재료들도 제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고기의 맛을 살려주는 소금도 필요하고 국물의 맛을 더해주는 파나 마늘도 필요하죠. 어느 하나가 너무 강하면 오히려 주재료의 맛이 가려집니다. 가을 햇빛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햇빛이 참 맛있습니다. 햇빛이 제철인 계절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 햇빛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당히 불어오는 바람과 적당히 서늘한 기온, 그리고 적당히 뽀송뽀송한 습도까지 어느 하나 넘치지 않고 모두가 적당하게 어우러져 이 가을의 햇빛을 만들어줍니다. 아, 여름에는 햇빛을 피해서 그늘을 찾아다녔는데 요즘은 햇빛이 비치는 자리를 찾아 걷게 됩니다. 물론 햇빛을 애써 피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가을에는 햇빛을 조금 즐겨도 괜찮지 않을까요? 창가에 앉아 햇빛을 받아보고 또 산책을 하면서 얼굴에 닿는 햇살도 느껴보고 무엇이든 넘치면 부담스럽지만 적당히 어우러지면 참 좋습니다. 이 가을 햇빛이 가장 맛있게 느껴지는 자리를 찾아서 천천히 걸어보면 어떨까요?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신원철 씨 정덕기 곡 산수유입니다. 소프라노 김정연의 노래입니다.

신원철 씨 정덕기곡 산수유, 소프라노 김정연의 노래로, 이어서 홍금자 씨 이한삼곡 그날이여, 테너 김재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김한서 씨 김성태곡 가을국화, 소프라노 남덕우의 노래로, 김소월 씨 정세문곡 옛이야기, 바리톤 이훈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김소월 씨의 중세문곡 옛이야기 바리톤 이훈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김한서 씨 김성태곡 가을국화였는데요. 소프라노 남덕우였습니다. 노향림 씨 최영섭곡 해뜨는 나라의 아침 메조소프라노 김학남 그리고 서울시립합창단의 노래입니다.

노향님 씨 최영섭곡 해뜨는 나라의 아침 메조소프라노 김항남 그리고 서울시립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정다운 가곡 마칩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식당 계산대 앞에서 두 아저씨가 싸웠다. 서로 본인이 밥값을 내겠다고 열심히 싸웠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 아저씨가 물러섰다. 정 그러면 내가 내라고 물러섰다. 그러더니 그 아저씨 안쪽에 한 테이블을 가리켰다. 자신은 그럼 그 테이블에 식사비를 내겠다고 했다. 그 테이블에선 휴가 나온 군인 세 명이 밥을 먹고 있었다.

아마 가족을 이 군대에서 함께 지내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이 참 각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군의 날을 축하하는 마음만큼이나 세상 어디서든 모든 전쟁이 다 그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슈베르트의 군대 행진곡 1번, 도이치번호 733, 다니엘 바렌보임과 라두 루프의 피아노 듀오였습니다. 10월의 첫날에 함께하는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가을에는 뭘 하셔야 됩니까? 사연을 남기셔야 됩니다. 네. 문자는 샵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모두 열려 있습니다. 1200번, 매일 듣는 오프닝인데 오늘 더 협디 목소리가 잘 들리고 귀에 꽂힙니다. 하얀 달이 밤하늘에 무지 밝은 밤이라 그럴까요? 늘 편안하고 좋은 선곡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습도는 울림을 방해하죠. 그래서 습기가 사라진 이 가을에 공기 분자에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에 제 목소리가 스며들어서 더 잘 들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또 이 과학적인 이런 분석보다는 가을의 감성이 1200번의 마음 울림통을 더 넓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9575번, 친구들과 영화 보고 집에 오는 길, 풀벌레 우는 소리,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과 아나운서님 목소리, 이 가을밤과 너무 잘 어울려서 문자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50원, 100원, 뭔가 돈도 들고 무리가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이 가을에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잘 소개해드리고 좋은 음악과 함께 엮어드리겠습니다. 8606번, 며칠 전에 45년생 제주 애청자 사연 들으면서 안도했습니다. 거의 날마다 담 뒤에서 숨어 듣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좀 당당하고 싶어요 적어주셨습니다. 우리 8606번께서는 제가 창피하신 건 아니시죠? 네. 아니 무슨 고정간첩 암수표 수신 방송도 아니고 좀 당당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그렇게 뭐 부끄러운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8606번 외에도 또 많은 분들이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에. 0155번, 이상엽 DJ의 안정형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세상사 복잡다단한 범민이 피식 웃긴 아재 개그와 함께 김새듯이 증발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역시 달밤에는 당밤입니다 하셨습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아재 개그가 아니라 저희 북유럽의 고급 유머를 차용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달밤 이야기가 나왔고 또 아까 하얀 달 이야기가 나와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상현과 하현 구분이 참 저는 늘 헛갈리고 쉽지가 않더군요. 광어 두 다리 구분하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이 흰 부분이 많이 차 있는 게 하현인가요? 아니면 덜 찬 게 하현인가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좀 여러분들의 사연을 통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조팝나무, 잎팝나무 구분을 못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지혜로운 사연을 주셔서 이제 확실하게 구분을 하게 됐거든요. 새싹이시고요. 이경원 씨입니다. 부부 둘이서 귀 기울여 듣고 있는데 애청자라고 티내고 싶어서 처음 보냅니다. 청취자들과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이 부부 청취자분들, 더 나아가서 가족분들이 이 시간에 각자의 일들을 하면서 함께 청취하시는, 따로 또 같이 청취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참 보이진 않지만 보기 좋습니다. 우리 이경원 씨도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늘 좀 함께해 주십시오. 이어지는 곡 밤하늘의 트럼펫입니다. 니니로스의 트럼펫입니다.

저는 가끔 이 곡을 들으면 가을의 전설 음악과 좀 유사해서 헛갈리곤 합니다. 슈퍼맨 메인 테마 그리고 스타워즈 메인 테마 헛갈리는 것처럼 상현과 하현을 헛갈리듯 그런 헛갈리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영화 늑대와 추물의 메인 테마였죠. 스코틀랜드 왕립 기병악단의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려드린 음악 밤하늘의 트럼펫 니니 로스의 트럼펫이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들을 수 있는 뭐 당당하다기보다 지금 들으면 제 기억인 그리고 첫날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음악 체콥스키의 오텀송 4개 중에 10월 가을의 노래입니다. 오프라 하노이의 첼로 찰스 맥케러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세슐 샤미나드의 옷돈, 가을이었습니다. 마이클 구트만의 바이올린, 호세 세르브리에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 차이콥스키의 사계 중 10월, 가을의 노래, 오프라 하노이의 첼로, 찰스 맥케라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쇼팽의 발라드 1번 G단추 작품 23입니다. 야누스 올레니착의 피아노입니다.

쇼팽의 발라드 1번 G단추 작품 23 야누스 올렌치학의 피아노였습니다. 홍승현 씨 새싹이시네요. 당밤 덕분에 이 밤이 출렁출렁합니다 하셨는데 밤이 아니라 우리 홍승현 씨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 가을이 되면 가끔 마음이 울렁울렁하고 뭔가 이 가을이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감성이 충만해지기도 하는데요.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2368번께서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엽님 콩 제게는 은혜가 넘치는 3-4년이었습니다. 청취하신 지 3-4년 되신 거죠. 유방암 대장암 뇌출혈 장폐색 우리 부부가 겪은 병명입니다. 몸과 마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의 노고를 녹여준 방송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10월 1일 결혼 47주년입니다. 상엽님의 추천곡으로 축하받고 싶어 신청해봅니다. 이제는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듣고 싶습니다. 할 말이 엄청 많은데 줄여쓰려니 두서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정말 큰 병들의 산을 넘어서 이곳까지 잘 오셨습니다. 사실 수술로 해결이 안 되는 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미 다 완쾌하신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건강에 자신하는 분들은 오히려 오래 사시기 힘듭니다. 이렇게 병들을 겪고 또 그 힘듦의 산을 넘어오신 분들이 건강을 계속 돌보게 되고 또 장수하실 겁니다. 두 분 47주년, 아, 뭐 3년만 더 지나면 반세기를 함께 하신 건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또 건강도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고른 음악은 이 바리톤 고성현의 서툰 고백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장흥의 고성현과 친구들 콘서트 진행을 보기 위해서 다녀왔는데요. 왕복 거의 1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게 힘든 여정이었지만 아무튼 보람찬 그런 콘서트였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이 힘든 병들을 겪어 오셨지만 이제는 좀 편안하게 보람을 느끼시면서 당신의 밤과 음악 들으시라고 고성현이 부르는 서툰 고백 결혼 축하 음악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의 47주년 결혼 기념일을 축하드리면서 47년 전으로 돌아가 처음에 두 분이 만났을 때 그 설렘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고른 음악 서툰 고백이었습니다. 고성현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심리학자인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운샌드의 책 노라고 말아주라는 데이트의 한 페이지입니다.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운샌드는 기독교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심리 상담을 해온 심리학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책 노라고 말할 줄 아는 데이트는 종교서적이기 전에 일반적인 심리와 상담을 다룬 심리서입니다. 책은 특히 사랑에 빠져 데이트 중인 연인들 혹은 다가올 사랑을 기대하는 예비 연인들에게 꼭 필요한 심리를 다룹니다. 그러기 위해 두 저자는 우선 바운더리, 경계선 개념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운더리의 의미는 상대를 거절하거나 멀어지기 위해 치는 담장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상대와 더 건강하게 사랑하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그런 바운더리 개념 속에서 서로를 성장하게 만드는 더 건강한 사랑을 하려면 다음에 다섯 가지도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정직은 모든 관계의 디딤돌임으로 서로에게 진실할 것. 둘째, 사랑에 실패한 적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거니까 무조건 잊자 하면서 다 잊어버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셋째,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신뢰할 것. 넷째, 사랑의 낭만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너무 로맨틱한 감정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데이트도 소중하지만 혼자 있을 때 혼자서도 나름대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그 다섯 가지가 더욱 건강한 사랑과 데이트를 하게 해줄 거라고 두 저자는 조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든 조언을 이런 한마디로 결론 내립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데이트는 결국 상대에게 휘둘리거나 더 큰 외로움을 낳기 쉽습니다. 건강한 데이트는 홀로서기가 가능한 두 사람이 만날 때 시작됩니다. 데이트 과정에서 상대의 존중 없는 태도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예스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심리학자인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운샌드의 책 노라고 말할 줄 아는 데이트의 한 페이지 만나봤습니다. 함께 들으신 곡 존 레논의 Love, 하와이 출신의 기타 듀오 하파의 연주였습니다. 0939번 늘 하루를 당신의 밤과 음악 들으며 마무리합니다. 저는 밤의 한 페이지를 무척 좋아합니다. 늘 밤의 한 페이지의 마지막 멘트를 듣고 잠을 청합니다. 상엽 아나운서님의 목소리와 정성 들여 쓰여진 원고, 잔잔하게 깔리는 배경음악은 그야말로 삼위일체입니다. 문득 궁금합니다. 혹시 원고만 추후에 다시 읽어볼 수 있을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정말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김경미 작가가 이 코너의 원고들을 모아서 책을 내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녹음된 코너를 팟캐스트로 전환시키는 건데 아마 바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기다리시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한번 저희 제작진이 한번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우경 씨,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을 때 자주 들었는데 저는 그 사이 호주에 와 있어요. 순간 곧 끝나겠네 아쉬워하다가 시차 덕에 한 시간마저 들을 수 있어서 안도했습니다. 당밤을 듣고 있으니 아늑한 한국 집에 있는 기분입니다. 여행을 오신 느낌은 아니고 뭔가 좀 긴 출장보다는 더 긴 뭔가 연수를 가셨거나 아니면 아예 이주를 하신 것일 수도 있을 텐데요. 아무튼 고향 같은 안정감을 느끼신다니 다행입니다. 호주 이야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종종 재밌는 얘기 남겨주시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 리스트의 사랑의 꿈 3번,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백건우의 피아노입니다.

이 가을이 끝날 때까지 만나게 될 오톰 리브스들. 지난번에 에릭 클립턴의 고엽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그 2탄, 로저 윌리엄스의 피아노, 로맨틱 스트링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3중주 B플랫 장주 작품 97 대공중의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주의 피아노,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 린 하렐의 첼로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3중주 B플랫 장주 작품 97 대공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주의 피아노,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 린 하렐의 첼로였습니다. 슈베르트의 극음악 로자문데 도이치 번호 797 중에 3막 간주곡입니다. 쿠르트 마주어가 주의하는 라이프지 히케반타우스 오케스트라입니다.

슈베르트의 로자문데 도이치번호 797의 3막 간주곡 크루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지 히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번에는 10년 전입니다. 2016년 개봉했던 미국 영화 맨체스터 바이 더 시 사운드 트랙 중에서 지아조또의 아다지오 보내드립니다. 데이비 페리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제주도의 아다시오, 데이비 페리가 주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아론 코플랜드의 심플 기프츠,

영화 미션의 가브리엘스 오보를 노래로 만든 넬라 판타지아, 클로에 군유의 노래, 그녀의 아버지죠. 영화 미션의 가브리엘스 오보의 연주를 맡았던 데이비드 군유의 오보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더 연주로 세일즈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더 레벨 플랜 드넓은 평원입니다. 아일랜드계 미국 휘슬 연주자 조니 메이든의 연주, 존 보스웰의 피아노입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자 단풍이 왔습니다. 설악산에 첫 단풍이 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아침 바람도 어제와는 다르죠. 그토록 기다리던 신선한 선선한 바람인데 막상 불어오니까 연말이 문득 가까워진 듯합니다. 여름엔 덥다고 가을을 그리 재촉해놓고 이제 와보니 그 여름을 좀만 더 천천히 보낼 걸 그랬나 싶네요. 단풍은 이제 막 들기 시작했는데 마음은 벌써 아쉬움으로 물듭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윤동주 시인의 별 헤는 밤에 이런 구절이 있죠.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지나간 계절이 아쉽더라도 아직 우리에겐 헤아리지 못한 별이 있고 보내지 않은 가을도 있습니다. 그러니 10월의 첫날은 아무 걱정 없이 가을 속의 별을 마음껏 바라보기 좋은 날 아닐까요? 아직 우리에겐 가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말이죠.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에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진 별 이제 다 못해는

10월의 첫날입니다. 목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우리 가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윤동주 씨, 조범진 곡 별 헤는 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베이스 김대영의 음성으로 목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하늘도 푸르고 날씨가 화창한 게 그러면 이 윤동주 시인의 별 헤는 밤을 읊고 싶을 만큼 밤에 별이 잘 보이려나요? 아, 근데 좀 아쉽게도 요즘 도시 하늘에선 별을 잘 볼 수가 없잖아요. 노래로 남아 마음을 좀 달래봤습니다. 첫 곡의 이 베이스 음성도 그렇고 곡도 그렇고 노랫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가슴을 이 가을을 맞이하는 마음을 울린 것 같아요. 정혜신님, 별에는 밤 참 좋으네요. 이런 목소리로 노래하는 김대영 베이스님 코 밑에서 들어보고 싶네요. 그야말로 심쿵할 겁에다 하신 송종인님. 서현숙님, 문학소녀셨는데요. 별에는 밤을 외우며 잠들던 학창시절이 있었어요. 박진미님, 첫 곡부터 심쿵? 장은주님, 어쩜 가사가 이리 아름다울까요? 세종대왕님께 감사를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가을의 분위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북유럽 가을날의 쓸쓸한 분위기가 떠오르는, 느껴지는 곡이랄까요? 20세기 핀란드 출신의 작곡가입니다. 세포 누미의 연가곡 가을날 중에서 총 3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곡, 메차사, 숲속에서라는 뜻입니다. 형제인 라시누미의 시에 곡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뭐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입니다만 세포누미 230곡에 달하는 가곡을 썼고요. 또 핀란드에서는 문화행정가로도 활약을 해서 그 유명한 여름 페스티벌을 만들기도 했다고 하네요. 소프라노 마르가레타 하베리넨, 랄프 고소니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핀란드 노래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후계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요. 레비 안티 마데토야의 혼성합창곡 온날리셋 행복이란 뜻이었습니다. 작품 번호 13-2. 핀란드의 유명 문학가라 그래요. 알렉시스 키비에시의 곡을 붙였는데요. 아침이 밝아오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또 연인과 함께하는 순수한 행복을 담아낸 서정적인 노래였습니다. 핀란드의 클레메티 인스티튜트 챔버 콰이어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핀란드 노래는 좀 더 현대로 넘어와서 20세기 작품이었습니다. 세포 누미의 연가곡 가을날 중에서 숲속에서 메차사 함께했습니다. 소프라노 마르가레타 하베리넨이 불렀고요. 랄프 코토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의 기악곡을 편곡한 노래입니다. 파바네 부흐윈 앙팡트 데팡트 죽은 공로를 위한 파반느. 이 라벨은 스페인 궁정 그림 속, 그러니까 벨라스케스의 작품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 그림 속의 어린 공주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피아노 곡이었는데 후에 오케스트라 편곡도 직접 했고요. 오늘 들으실 이 노래로 변신한 이 작품 런던 보이시스의 몽환적인 화음으로 함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으니 정말 또 그 기악곡과는 다른 느낌이죠. 19, 20세기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의 죽은 공주를 위한 파반. 오늘은 런던 보이시스의 하모니로 함께 했습니다. 와, 노나란다 하시면서 오신 이상철님. 와, 반갑습니다. 합창 버전은 처음인데 아주 판타스틱하다고 평을 해주셨어요. 파란 가을 하늘과 함께하고 계신 이영선님도 계시고 윤선희님, 공숙경님, 바람결이 한기가 서려 있네요. 오늘은 어제와 또 다른 날씨입니다. 확실히 기온이 좀 떨어졌죠? 전상수님, 오늘따라 더 이 계절에 어울리는 목소리라고 칭찬을 해주셔서 소개해드립니다. 이 곡은 어땠나요? 최석근님, 밤에 듣기에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까 첫 곡 별에는 밤을 별에는 밤에 들으신다고. 야, 그것도 참 멋진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새벽에 또 들으시는 분들은, 야간반에 들으시는 분들은 또 오늘 첫 곡 별에는 밤이 더 달리 들릴 것 같습니다. 아까 핀란드 음악 들으시면서 북유럽 음악들이 시크릿 가든 음악도 그렇고 우리 정서하고 은근 잘 맞는 것 같다고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 것 같아요. 여기 새벽반이 계셨군요. 이민경님, 오랜만에 낮에 듣게 돼서 신청곡도 전해주셨는데 아, 이 꽃의 이중창 어제 들려드렸는데 조만간 또 준비하겠습니다. 새벽에도 늘 잘 듣고 계시다고 고맙습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에 함께하고 계세요.

20세기 미국 작곡가 허먼 허펠드의 As Time Goes By. 원래는 뮤지컬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10년 뒤 한 영화에 삽입되면서 명곡으로 남게 되죠. 바로 카사블랑카. 5318 쓰시는 분, 험프리 보가트를 기억하는 저는 옛날 사람인가 봅니다. 그럼 저도. 어떠셨어요? 이 브라질의 재즈 가수 이타마라 쿠락스의 음성은 좀 더 끈끈한 As Time Goes By를 만들어냈죠. 시간이 흘러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 키스는 여전히 키스, 한숨은 그저 한숨뿐이라는 걸.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이치는 그대로랍니다. 시간이 흘러도. 뭐 세상이 변해도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 사랑, 입맞춤 같은 건 결코 변치 않는다고 노래하는 명곡입니다. 이번엔 자코모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 중에서 어떤 갯날, 운발디 베드라모, 초초상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아, 이 곡 기다리신 분이 계신데 선곡표 보고. 4209 쓰시는 분, 잘 듣고 계신가요? 남편 핑커튼이 미국으로 돌아간 지 3년. 외국인 남편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한여 스즈키의 말에 아니라고. 남편은 꼭 돌아올 거라는 믿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죠.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 주세페 시너폴리가 지휘하는 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9, 20세기 이탈리아 작곡가들의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은베르토 조르다노의 안드레아 샤니에 중에서 은디 알라주로 스파지오, 어느 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이 프랑스 혁명 시기 그 혼란스러운 시절 단대대 이슬로 사라진 실존 시인 안드레아 샤니에의 일생을 다룬 작품이죠. 이 곡은 프랑스 혁명 직전 백작 부인의 화려한 파티에서 이 고통받는 민중들의 현실을 담아낸 즉흥시를 읊는 장면에서 나오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백작 부인의 딸 막달레나와 운명적인 첫 만남을 갖게 되죠.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자코모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 중에서 나비 부인 초초상이 부르는 어떤 갯날이었습니다. 이 갯날은 참 슬픈 푸른 하늘이네요. 그죠? 푸치니 자신이 가장 사랑한 여주인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요트에도 초초상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가 불렀고요. 쥐사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엔 클로드 최의 Love is just a dream, 사랑은 꿈이었을 뿐 들어보시죠.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성입니다.

캐나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작곡가죠. 클로드 최의 사랑은 꿈이었을 뿐, Love is just a dream. 소프라노 조수미가 불렀습니다. 클래식 찬일야화로 이어집니다.

1888년 2월 베를린. 서유럽을 돌며 지휘 여행을 하던 차이콥스키가 한 여인을 다시 만납니다. 데즈레 아르토. 젊은 시절 서로 깊은 애정을 나누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프랑 출신의 유명한 성악가.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건 무려 20년 만의 일이었죠. 그해 2월 7일 차이콥스키는 아르토와 저녁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차이콥스키에게 자신을 위한 노래 한 곡을 써달라고 부탁하죠. 두 달 뒤 아르토는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약속한 노래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제 목소리를 고려해 주신 곡이라면 전 그 노래에 온 마음을 다할 겁니다. 차이콥스키도 약속하죠. 당신에게 어울리는 작품을 쓰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차이콥스키는 여러 작품을 쓰느라 바빴어요.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작품은 환상 서곡 햄릿. 10월 19일 햄릿을 완성한 그는 아르토와의 약속도 마무리합니다. 그녀가 부탁한 건 한 곡이었지만 차이콥스키가 내놓은 건 여섯 곡이었죠. 그 작품이 바로 여섯 개의 프랑스 가곡 작품 번호 65. 자필 정서본에 따르면 여섯 곡을 완성한 날짜는 그해 10월 22일입니다. 그는 아르토에게 편지를 보내 이 여섯 곡을 당신을 위해 썼다고 말합니다. 헌정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죠. 여섯 곡 모두 지금 당신의 음역에 잘 맞을 겁니다. 이듬해 악보를 받아본 그녀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특히 4번, 5번, 6번은 훌륭하다고 했고요. 첫 번째 세레나데는 사랑스럽고 신선하며 두 번째 곡 또한 무척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 당신이 새롭게 나온 이 작품들과 사랑에 빠졌어요. 당신이 절 생각하며 이 곡들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여섯 곡에는 세 명의 프랑스 시인의 작품이 쓰였는데요. 그중 네 곡, 2번, 3번, 4번과 6번이 폴 꼴랭의 시에 붙인 노래입니다. 2번, 3번, 6번 곡은 꼴랭의 연작시 멜로디에서, 4번은 또 다른 연작시 10월의 시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가운데 흥미로운 작품이 있습니다. 연작시 제목은 10월의 시. 그래서 쓸쓸한 가을 풍경을 떠올리게 되지만 시가 노래한 건 계절이 앗아갈 수 없는 사랑이죠. 겨울이 하늘에 비칠 것들인들 무슨 상관인가. 그대의 눈에서 더 아름다운 빛을 찾을 수 있는데. 겨울이 봄의 향기를 모두 흩어버린들 무슨 상관인가. 그대의 마음에서 시들지 않는 장미를 찾을 수 있는데. 계절이 겨울로 향해도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 사라지지 않는 빛과 꽃이 남아있다는 노래. 10월의 시 가운데 차이콥스키가 선택한 이 작품엔 별도의 제목이 없어서 시의 첫 구절 그대로 노래의 제목이 됐습니다. 겨울이 온들 무슨 상관이랴. 갱포르트 그 리베입니다.

차이콥스키의 가곡 겨울이 온들 무슨 상관이랴. 소프라노 율리아 바라디, 아르베르트 라이만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작품에 먼저 곡을 붙인 작곡가가 있습니다. 주엘 마스네의 겨울이 온들 무슨 상관이랴. 바리톤 베르나르트 크루이센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10월이 됐다고 해서 바로 10월의 옷을 입는 건 아닙니다. 지난 계절의 옷 위에 소매 긴 옷을 겹쳐 입죠. 10월의 첫날부터 시작되는 행사도 많고 올해가 가기 전에 만나자는 말을 어느새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어제의 페이지 위를 덮은 10월의 페이지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될까 궁금합니다. 확실한 건 10월의 첫날인 오늘 우리가 입은 옷차림과 10월의 마지막 날에 입게 될 옷차림이 상당히 다를 거라는 사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라본 나뭇잎들이 10월의 마지막 날엔 다른 색을 가지고 있거나 사라지고 없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많은 일이 무르익고 변해갈 10월의 매 순간을 꼭꼭 씹는 영혼의 식사처럼 잘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10월 1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바흐의 건반협주곡 1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972 가운데 2악장 라르게토 였습니다. 이 곡은 바흐가 비발디의 건반협주곡 리형 번호 230을 편곡한 곡이었죠. 이 곡을 아이슬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 비킹그로 올랍손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직 앨범이 발매되기 전에 선공개한 음원이었어요. 아주 따끈따끈한 연주를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두 번째 곡은 양강석, 오카리나 연주자죠. 작곡가이자 그가 곡을 쓰고 오카리나로 연주한 10월, 옥토버라는 곡 이어드렸고요. 조혜영 씨, 미용실 왔어요. 10월의 첫날 예뻐지려고요. 라고 하셨네요. 네, 10월 한 달, 뭐 한 달뿐이겠습니까? 아주 예쁘게 이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6763번 쓰시는 분, 퇴근길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과 따사롭게 느껴지는 햇살 덕분에 몇 정거장 먼저 내려 한참을 걸으며 퇴근했답니다. 하셨네요. 네, 요즘 걷기도 참 좋지요. 아주 덥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뭐 많이 쌀쌀해진 것도 아니면서 적당한 그런 날씨에 퇴근길 좀 걸어서 퇴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또 MJ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네요. 만원 지하철에서 새음만이 저의 힐링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꼭꼭 이렇게 붙어서 이어폰으로 지금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나만의 세상이 펼쳐지죠. 몸은 힘겹지만 말이죠. 네, 편안하게 퇴근길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오늘까지 함께합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청취하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

이번에는 황인경 씨도 청하신 곡인데요. 작년 명절에 오프닝에서 들었던 조금 줄어든 기대와 늘어난 이해심이라는 문장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사는 22년 차 며느리입니다. 해마다 연로해지시는 부모님 뵙는 게 가슴 아프네요. 이해심과 함께 건강도 늘어가면 좋겠습니다. 연휴 동안 K가곡 슈퍼스타를 감명 깊게 봤는데 이 노래 듣고 싶어 신청해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허림시 윤학준 곡 마중이라는 우리 가곡이죠. 오늘은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보로딘의 현악사중주 2번 디장조 가운데 3악장 녹턴을 편곡해서 연주했죠. 터틀 아일랜드 스트링 콰르텟의 연주였습니다. 미국의 현악사중주단인데요. 주로 크로스오버 연주를 많이 들려주는 팀이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새로운 달 그리고 새로운 계절에 마중 나가는 마음으로 전해드린 곡이었어요. 허림시 윤학준 곡 우리 가곡 마중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의 노래였습니다. 천하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네요. 오늘이 자영업 30년 퇴직 후 재취업한 지가 2년 됐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10월 첫날에 세은과 함께합니다. 하셨네요. 7225번 쓰시는 분은 10월의 첫날 오랜만에 참여해봅니다. 샤인머스켓 작업하면서 매일 잘 듣고 있어요. 네, 세상의 모든 음악과 함께 하는 결실을 맺는 샤인머스켓 맛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3158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문자로 보내는 신청곡은 생방 중에만 보낼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네,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 듣고 싶은 곡이 있어요 하시면서 꼬랄리 클레멍의 노래 언제든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문자 보내는 그 문자 번호 샵 9310 이 문자 번호는 저희 KBS 클래식 FM이 다 함께 쓰는 번호라서요. 보내시는 시간에 그 시간에 방송되는 프로그램 앞으로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상의 모든 음악에 신청하고 싶으실 때는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 보내주시면 잘 도착합니다. 신청하신 음원들은 따로 또 구해와야 할 때도 있고요. 또 이미 선곡표에 예정된 곡들도 많이 있어서 문자를 보낸 그날 바로 방송되기보다는 며칠 뒤에 방송될 때가 많으니까요. 이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꼬갈리 클레멍의 노래 한 곡 전해드리죠. 프랑스 출신의 가수죠. 싱어송라이터인 벤자민 비올레의 동생으로 벤자민 비올레가 주로 곡을 다 써줍니다. 꼬갈리 클레멍의 노래 Samba de mon coeur qui bat라는 제목이에요. 뛰는 내 심장, 두근대는 내 심장의 삼바라는 곡입니다.

parler comme la première fois.

샹송을 세 곡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에딧 피아프의 그 단단한 목소리였죠. 빠담빠담 이었어요. 빠담빠담은 심장 박동 소리를 의미하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달리다와 알랑들롱이 함께한 빠골레 빠골레였어요. 달콤한 속삭임이라는 우리에게는 우리말 제목은 그렇게 소개가 됐었죠. 아, 뭐랄까요. 웃음이 너무 나오는데 늘 하는 말이고 나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빠져드는 그런 네 알랑들롱이 계속 사랑의 말을 계속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뒤에 벨, 그 뒤에 벨 계속 반복하는 게 당신은 너무 아름답다고 계속 반복을 하죠. 그렇게 알면서도 넘어가는 여자의 노래, 네, 달리다가 노래.

김민장의 삼바였습니다. YJL1030님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샹송 때문에 환상이 생겨서 제2외국어 불어로 택했다가 너무나 후회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저와는 많이 다르네요. 저는 우리 학교에 프랑스어 선택이 있어서 참 좋았는데 말이죠. 8610번 쓰시는 분, 제 인생 처음으로 라디오에 문자 사연 남겨요. 평소엔 퇴근이 늦어서 세상의 모든 음악 시간을 맞출 때가 별로 없어서 유튜브로만 봤었는데 6시 땡 하고 퇴근해서 기분 좋게 듣고 있습니다. 노을 보며 운전해서 퇴근하고 있는데 마침 신호가 걸렸네요. 하시면서 이윤찬의 라흐마니노프 연주를 듣고 싶다고 모두 아름다운 가을 보내세요. 인사 주셨어요. 네, 6시 땡 퇴근, 이른 퇴근. 아, 이른 퇴근이 아니고 정상적인 퇴근이죠. 네, 축하드리고요. 인생 첫 문자도 감사합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들은 좀 꽤 긴 곡들이라 조만간 시간을 마련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진희 씨께서 청하신 곡인데요. 우리 기타리스트죠. 플라멩코 기타리스트죠. 박주원의 연주입니다. When Summer Leaves입니다.

플라멩코 기타리스트 박주원의 곡이었습니다. 직접 작곡하고 연주한 When Summer Leaves 였어요. 여름이 떠나갈 때 작년에 2025년에 발표한 최근 음반에서 전해드린 곡이었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음반 선물 있습니다. 달콤한 미성의 전설적인 가수 네킹콜의 노래 64곡을 담은 4LP 전집 박스 세트입니다. 네킹콜, 1965년 47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부드러운 음성은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선물로 준비한 4장의 LP에는 네킹콜이 데뷔한 1940년대부터 왕성하게 활동한 50년대, 그리고 사망하기 전에 1960년대 레코딩까지 아주 골고루 풍성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64곡의 네킹콜 최고의 노래를 보라색 컬러 음반 4장에 담은 500세트 넘버링 한정판 박스 세트를 우리 세상의 모든 음악 애청자 5분께만 선물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는 그 보랏빛 LP 음반을 진열해 놓았으니까 보실 수 있고요. 제 뒤에는 또 안에 들어있는 네킹콜의 브로마이드도 크게 펼쳐서 벽에 붙여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신청액을 올려주시면 5분 당첨자를 다음 주 월요일 당첨자 확인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이번 선물 드리는 네킹콜의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뭐 네킹콜 하면 바로 떠오르는 곡이죠. 이 노래 안 들을 수 없죠.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입니다.

영화음악의 대가 엔니오 모리꼬네는 600편이 넘는 영화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곡이 무척 많지만 그의 작품 중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숨어있는 명곡도 많죠. 오늘 들려드릴 이탈리아니 콘트로 이탈리아니도 그런 곡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음악 애청자들에겐 오래전에 일요일마다 들려드렸던 여행 코너 풍경과 음악의 배경음악으로 익숙한 곡이지만 정작 이 곡이 영화음악이라는 것, 그것도 전쟁을 다룬 영화음악이라는 건 잘 알려지지 않았죠. 이탈리아니 콘트로 이탈리아니는 1976년에 알도 플로리오 감독이 만든 영화 우나 비타 벤두타, 팔린 인생을 위해 만든 곡입니다. 이 영화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출신 작가 레오나르도 시아시아의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시칠리아의 가난한 광부 미켈레와 루이지. 두 사람은 프랑코 진영의 이탈리아 의용군으로 스페인 내전에 참전하는데 거창한 신념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켈레에게 전쟁은 광부의 삶을 청산하고 자신만의 작은 땅을 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였고, 루이지에게는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갈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전쟁을 겪으면서 미켈레와 루이지의 길은 갈렸습니다. 미켈레는 전쟁의 광기에 충격과 의문을 품었지만 루이지는 프랑코 세력에 협력했고 결국 서로 다른 편에 서게 됩니다. 곡의 제목 이탈리아니 콘트로 이탈리아니,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인은 바로 이런 상황을 다루고 있는 거죠. 이탈리아의 가장 남쪽에서 가난하지만 인간적인 삶을 꾸리던 사람들이 낯선 나라의 전쟁터로 와서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게 된 상황을 제목이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니 콘트로 이탈리아니를 처음 들었을 땐 전혀 짐작할 수 없었던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저 떠도는 여행자의 발걸음 같았던 음악이 기타와 하모니카가 전하는 애수어린 선율이 그저 그리움일 거라고 생각했던 곡이 실상은 행진곡이었고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눈 비극을 다루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고 기계 넘치는 행진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글픈 행진곡도 있다는 것을 알려준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 영화 우나 비타 벤두타, 팔린 인생에 흐르던 이탈리아니 콘트로 이탈리아니,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인 들어보시죠.

영화의 제목이 Una vita venduta, 팔린 인생이라는 걸 곰곰 생각해 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 미켈레와 루이지는 잠시 돈을 벌러 간 것이었지만 그들의 삶을 자신들의 의도와 다르게 팔아넘긴 것이나 다름없었죠. 자신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비극 앞에선 가난한 두 사람. 에니오 모리꼬네는 바로 그 아픔을 행진곡이라는 형식 속에 서정적이고 불안하고 우울하게 다뤘습니다. 현악 오케스트라 대신 군악대에 자주 편성되는 관악기와 타악기, 거기에 어쿠스틱 기타와 하모니카를 더해서 이 영화가 가난한 사람들의 전쟁을 다루고 있다는 걸 악기 편성으로도 알려주고 있죠. 수많은 영화음악을 만들면서도 한결같이 영화의 서사를 더 깊이 만드는 음악을 들려준 엔니오 모리꼬네. 정말 많은 영화가 그의 예술원을 따라 더 아름답고 깊게 피어났고 그가 남긴 음악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사라진 영화를 소환하고 잊었던 영화를 다시 재생하고 있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가 알도 플로리오 감독의 영화 Una vita venduta, 팔린 인생을 위해 만든 곡 Italiani contro Italiani,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인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번

숨겨진 명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화 신은 우리와 함께라는 국내에 전혀 소개되지 않은 역시 전쟁 영화였어요. 2차 세계대전 말 네덜란드의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서 벌어진 두 탈영병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는데요. 신은 우리와 함께 OST에서 론따노라는 곡 전해드리죠. 이 곡 역시 또 배경음악으로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 들었던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엔니오 모리꼬네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영화 신은 우리와 함께 OST에서 론타노, 머나먼이라는 의미죠. 엔니오 모리코네 오리지널 스코어 들으셨습니다. 0947번 쓰시는 분은 꼭 7시쯤 로고멘트 하실 듯한 느낌입니다. 아, 이 곡의 또 다른 버전을 로고로도 또 사용을 했었죠. 네, 알아들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죠.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분입니다.

I'm a Dun for Lack of Johnny 였어요. A Little Scottish Fantasy라는 부제가 있죠. 막스 브루크의 그 스코틀랜드 환상곡의 사막장을 편곡해서 연주해 주었죠. 바네사 메이의 연주였습니다. 바네사 메이, 아버지가 태국인이라 소치 동계올림픽 때는 스키 선수로 출전하기도 했었죠. 네, 바네사 메이의 연주였습니다. 배소환 씨,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출근했던 생일 아침, 지인의 갑작스런 부고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생일이라고 해도 누군가로부터 축하받기보다는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부모님께 드리는 게 익숙한 저입니다만, 가까운 분이 아득히 먼 곳으로 떠났다는 소식에 생일의 생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태어남 뿐 아니라 살아있음, 살아감, 삶을 뜻하기도 하겠죠. 문득 이 지금 이 순간과 나를 둘러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안녕과 감사를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먼 곳으로 떠난 선배, 그곳에서 편안함에 이르시길

분들, 그리고 바다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항해를 기원합니다 하시면서 이 곡을 청하셨네요. 평생 바다에 계신 분들의 안전을 위해 살다 간 선배에게 이 곡 보냅니다 하셨어요. 전에도 사연 전해드렸던 같은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고마움을 전하는 그 모든 분들께 마음이 닿기를 바라면서 신청곡 전해드리죠. 영화 타이타닉 OST에서 Him to the Sea, 제임스 호너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1997년 영화. 그러고 보니 30년이 되어가네요. 타이타닉 OST에서 두 트랙을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셀린 디옹이 노래한 My Heart Will Go On,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 Hymn to the Sea, 모두 제임스 호너가 작곡한 곡들이었습니다. 2014번 쓰시는 분,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카페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매번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다가오는 10월 그리고 남은 가을과 겨울도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네요.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연입니다. 네, 그리고 써니가든 63, 써니가드너 63님, 전주에 제가 자주 가는 아름다운 장미정원 카페가 있는데요. 하루 종일 새음만 들려줘요. 본방은 물론이고 방송 시간 아닐 때는 지난 방송을 소환해 들려준답니다. 맛있는 차와 장미와 온갖 초하류와 세상의 모든 음악이 어우러지는 곳이랍니다. 반가워서 이렇게 소식도 전하게 되네요 하셨어요. 아이고, 하루 종일 함께 해주시네요. 네, 카페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알려주신 써니 가드너 63님도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일포스티너 OST에서 Sounds of the Island, 섬의 소리 전해드리죠. 주인공이 그 섬의 소리들을 담아서 보냈던 그 장면이 생각나는 트랙입니다. 루이스 바칼로프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루이스 바칼로프의 영화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서머타임 킬러, 1972년 크리스 미첨, 올리비아 하세 주연의 영화였죠. OST에서 서머타임 킬러 스위트 파트 1을 전해드렸는데요. 컨트리 러버스가 노래했던 런 앤 런을 연주한 곡이었고요. 그 전에는 일포스티노 OST에서 섬의 소리들, 이 곡 루이스 바칼로프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이번에는 피아솔라의 리베르 탕고 전해드릴 텐데요. 루이스 바칼로프의 피아노, 그리고 액토르 울리스의 스파사레야의 반도네온, 또 정명훈이 지휘하는 산타체 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네 부엘타 이 메디아였어요. 한 바퀴 반 1.5회전이라는 의미인데요. 아주 빠른 밀롱가 리듬의 곡이었죠. 로베르토 그렐라의 기타 그리고 카를로스 가르시아와 그의 탱고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곡은 아르헨티나의 탱고 작곡가인 막시모 바르비에리의 곡이었고요. 그 전에는 피아솔라의 리베르탱고였는데요. 이 곡에서는 루이스 바칼로프, 피아니스트로서의 루이스 바칼로프를 만났습니다. 그의 피아노, 그리고 액토르 울리세 스파사레야의 반도네온, 정명훈이 지휘한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메르세데스 소사와 아르헨티나 탱고 가수 마리아 그라냐가 함께 노래하고요. 레오폴도 페데리코의 반도네온 연주가 함께하는 아르헨티나 탱고 곡입니다. 나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들어보시죠.

4조각의 케이크 중에 3조각을 먹었고 이제 한 조각의 케이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득 나와 이 케이크를 함께 만든 사람들, 나와 이 케이크를 나눠 먹은 사람들에 대해서 더 생각이 많아지지요. 지금부턴 시계가 무척 빨리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올해 무엇을 했나, 무엇을 얻었나를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면 한 것이 별로 없네 하는 아쉬움이 많이 느껴질 겁니다. 그런 생각 말고 나는 누구와 어떤 길을 걸으며 무슨 꿈을 함께 꾸며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들을 떠올리면 문득 돌아보는 시간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얻은 걸 생각하면 아쉽지만 나눈 걸 생각하면 흐뭇한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예술가들의 삶을 들여다봐도 혼자 빛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화가 조지아 오키프와 사진가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는 1916년부터 오랫동안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는 5천 통이 넘습니다. 서로의 일상뿐 아니라 작품과 예술에 대한 생각도 그 편지 안에 남아있습니다. 누군가는 스티글리츠가 조지아 오키프가 성장하도록 해줬다고 하지만 사람 사이에서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보살피고 성장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함량은 다를지언정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이죠. 한 사람의 작품이 점점 나아졌다면 그 작품을 바라봐준 사람의 목까지 거기 담겨 있는 거니까요. 예전에 공동진행을 정말 잘하던 어느 아나운서가 있었는데 그 비결로 함께하는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자신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비결이라는 그 말에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죠. 부쩍 쌀쌀해진 날씨, 따뜻한 온기를 그리워하게 될 계절, 한 해의 끝자락이 쌀쌀하고 쓸쓸한 날씨들로 채워지는 건 그런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는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의미, 나만 빛나려 하지 말고 함께 빛나라는 의미, 또한 나만 빛나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말라는 의미, 빛나는 별 곁에 희미한 별 같아도 함께 손잡고 가면 세상에 빛나지 않는 별은 없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날들이 우리 곁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케이크를 함께 나눠 먹는 사람들. 그들이 함께 손잡고 서로를 빛나게 해주며 함께 빛나는 별이 되면 좋겠죠.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To Love You More였습니다. 데이비드 포스터가 작곡하고 셀린 디옹이 노래했던 곡이죠. 오늘 타로 하카

먼저 들으신 곡 당신의 닫힌 문을 여세요. 아브레투 부에르타 세라다 포르투나의 노래에 이어서 들으신 곡 카탈루니아의 작곡가 사비에 몬살바 사비에 몬살바체의 곡 다섯 개의 흑인 노래 가운데 흑인 아기를 재우는 자장가 김 카시카시안의 비올라 로버트 레빈의 피아노 연주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재영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금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인조명군반 정만섭입니다. 명인조명군반 매주 목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실내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13번 A단조 도이치 번호 804 로자문데 에멀슨 스트링 쿼텟의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19 올리비에 까베의 피아노 파트릭 하니 주의하는 캄모 아카데미 포츠담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조명음반 오늘 첫 곡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현악 5중주 4번 G단조 KL516 준비했습니다. 아마데우스 4중주단 세실 아르노비치의 비올라 연주 1953년 모노 레코딩입니다.

볼팡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현악 5중주 4번 G단조 괴엘 516 아마데우스 4중주단 세실 아로노비치의 비올라 연주 1953년 모노 레코딩 명인주 명반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19 준비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아주 명료한 그런 연주입니다. 올리비에 까베의 피아노, 파트릭 아니 지휘하는 칸모 아카데미 포츠담의 연주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19 올리베 까베의 피아노 파트릭 아니 주의하는 캄머 아카데미 포츠담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13번 로자문드 준비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요. 사랑받는 곡이죠. 말년의 작품입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데 친구한테 두 곡의 현악 4중주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곡은 죽음과 소녀고 한 곡은 로자문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규모가 큰 교향곡으로 길 이걸 표명했던 대규모적인 작품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미 1820년에 만든 4중주 단편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조적으로 긴밀한 구성 속에서 극적인 음악이 전개되는 D단조 4중주곡에 비해서 A단조는 감상적인 서정미가 풍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로자문데라는 명칭은 그 전에 여름에 작곡한 극음악 로자문데 도시번호 797에 제3막에 있는 간주곡을 2악장의 주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선율을 슈베르트는 특히 좋아해서 나중에도 피아노를 위한 즉흥곡 작품번호 142에 3번 B플랫 장조로 주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도 아름다운 그런 곡이죠.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13번 A단조 도이치 번호 804 로자문드 전악장 에머슨 스트링 쿼텟의 연주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13번 A단조 도이치번호 804 로자문데 에머슨 스트링 콧텟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알번베르크를 떠올렸었는데 역시 서정적인 건 에머슨 스트링 콧텟이 한 수 위라고 생각해서 에머슨 스트링 콧텟을 준비했습니다. 죽음과 소녀는 역시 뭐 알번베르크고요. 이어서 칼 필립 엠마뉴엘 바흐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B플랫 장조 보트겐 번호 77 아망딘 메이에의 바이올린 에드나 스턴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입니다.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B플랫 장조 보트겐 번호 77 아망딘 메이에이의 바이올린 에드나 스턴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명인주 명곡만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음악 안에 쉼표가 자리하듯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휴식이 필요하죠. 오늘도 한숨 돌리는 여유로 시작해볼까요? 첫 곡 여성 4인조 국악 앙상블 아라연의 연주입니다. 김지선 작곡 바다에 띄운 연

잔잔하게 번지는 선율을 듣고 있으니 마음에도 잠시 여백이 생기는 것 같네요. 아라연의 연주 바다의 띠운년 첫 곡이었고요. 이어서 만나보실 음악은 수제천입니다. 수제천은 생명이 하늘처럼 영원하길 바란다는 뜻인데요. 백제노래 정읍사에서 가사가 빠지고 기악곡이 됐습니다. 왕과 왕세자의 거동과 연회에 사용된 궁중음악으로 가장 큰 특징은 연음 방식입니다. 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서 연주하는 거죠. 주 선율을 담당하는 피리가 쉴 때 대금이나 소금 같은 다른 악기가 끄듬을 받아서 연결합니다. 그럼 수제천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수제천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백제가요 정읍사를 바탕으로 한 노래를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정읍사는 달아 노피곰 도다샤로 시작하고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들이 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행상 갔던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아내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임준희 작곡 달하, 강권순의 노래, 김현미, 윤은자, 박희정의 검은고, 한충은의 대금, 김동석의 마림바, 권성택의 다악 연주입니다.

달빛을 올려다보며 누군가의 안녕을 빌었던 마음. 임준희 작곡 달하, 강권순 명창의 소리, 김현미 윤은자 박희정의 검은 고, 한충훈의 대금, 김동석의 마림바, 권성택의 다악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그 여운을 조금 더 소박하고 토속적인 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낮고 깊은 퉁소 소리에 매나리 선율이 어우러집니다. 퉁소 매나리, 이생강의 퉁소와 이관웅의 장구 연주입니다.

중소 특유의 깊고 고소한 음색이 이 시간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생강의 퉁소, 이관웅의 장구 연주로 퉁소 메나리 함께 하셨습니다.

0: 우리 음악으로 물들이는 마음 한자리, 국악의 향기.
1: 마음이 머무는 자리,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계속해서 단가 운담 풍경을 준비했습니다. 맑은 구름과 가벼운 바람이 있고 새벽별, 가을 달빛이 강물 속에 펼쳐지는 강산에서 풍류를 즐기는 내용을 노래하는데요. 마지막엔 임금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단가 운담 풍경, 전인삼 명창의 소리, 김동현의 북장단입니다.
2: 운담 풍경, 근우천

0: 낡은 꽃 푸른 잎은 사녀옥 양수를 그리모고
1: 어째?
0: 나는 나비
1: 어째?
0: 우는 새는 춘광 춘흥을 자랑한다
1: 얼씨?
0: 어디로 가자 살아 한 곳을 점점 내려가니 언덕 우조동이요 석벽아에옹이라 새벽별 가을 달빛 강심에 꺾꾸러져 수중 산천이야겠고 변변나는 자백군을 하는가 아무리 자랑한다 을린 옥장 발을 뛰고

0: 흘리고
1: 제?
0: 초파는 무릉이라 종일이지 소연이 등 모르겠지 목련이라 살가지 닿는 배는 양진 보진 외외로다 남의 바

0: 어머니 파동방 금수강산 동금강서구월 남지리 북향산 하야산 성리산 변다보고 삼각산은 올라서니 금붕용만장봉은 세곤 반공이라 남산 송백은 오룰창창한강 유순한 포양양 준대일월 태평기상 만만세 지금 타강이라 조상전은 자산 수학껏 재산 몽수갈도록 승수무강의사 천천만세를 누리소서 아니 놀고서 무엇을 얻거나 흘리러면 서놀아보자.
1: 단가 운담 풍경 전인삼 명창의 소리와 김동현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범 작곡의 곡 피리 이중주를 위한 숨 임규수 황세원의 피리입니다.

두 대의 피리가 만들어낸 호흡의 음악. 피리 이중주를 위한 숨, 임규수 황세원의 피리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릴 텐데요. 서해 바다 쪽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바닷바람이 스치는 장산곶의 풍경에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생황 김현진과 대금 최화정이 함께하는 프로젝트 그리고의 연주. 김현진 작곡 유원상 편곡 장산곶 그곳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서 가금, 피아노, 해금 연주자가 모인 크로스오버 밴드 감성 밴드 나봄의 연주로 봉금포 타령 함께 하시겠습니다.

바다를 따라 두 곡을 여행하고 왔습니다. 몽금포 타령, 감성밴드 나봄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려드린 곡, 프로젝트 그리고의 연주, 장산곳 그곳이었습니다. 어느덧 저희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 곡은 문세한별의 해금 연주로 산책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오늘 하루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 첫 곡은 17세기 이탈리아의 작곡가 스테파노 란디의 작은 새 준비했습니다. 짝사랑의 아픔을 작은 새의 노래로 달래보는 서정적인 성악곡인데요. 소프라노 셀린 슈엔의 음성으로 첫 곡 함께 하시죠.

금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스테파노 란디의 작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소프라노 셀린 르쉬온의 음성 함께한 더블 아프 연주에는 조반나 페시였습니다.

계속해서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과 바소 콘티노를 위한 트리오 소나타 B플랫 장조 보트킨 번호 158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알레그레토 라르고 콘 소르디니 알레그로고요. 카페 침머만이 연주합니다.

카페 침머만의 연주로 칼필르 엠마누엘 바흐의 두델 바이올린과 바소 콘티누를 위한 트리오 소네타 B플랫 장조 보트킨 번호 158 전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칼필르 엠마누엘 바흐의 동생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는 칼필르 엠마누엘 바흐보다 20살 넘게 어린 대바흐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탈리아 유학 후에 영국 런던으로 건너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런던의 바흐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런던 중상층의 취향에 맞게 세련되고 우아한 정취를 담고 있는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의 실내악 함께 들어보시죠. 오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제 바흐의 막내 아들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의 오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건반을 위한 오중주의 후장조 작품 22의 전악장을 베를린 바로크 콤파니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10월 2일 금요일 순서 새아침의 클래식 이번엔 17세기 독일 작곡가 요한 크리스토프 페츨의 음악 소개해드립니다. 페츨은 바이올린과 트럼펫 연주에 능했던 작곡가였습니다. 오늘은 클라리노, 즉 바로크 시대 시조 트럼펫과 파곳, 그리고 바소 콘티누를 위한 소나타 C장조 준비했는데요. 빠르게 지시 없는 전체 세계 악장을 트럼펫 연주의 에릭 슐츠, 파곳의 데이빗 하워드, 블라디슬라브 차르나스키가 지휘하는 포르차임 남서독일 실내악단이 함께 연주합니다.

17세기 독일 음악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요한 크리스토프 페츠의 클라리노, 파곤, 바소 콘티노를 위한 소나타 C장조 전악장이었는데요. 클라리노 C조 트럼펫 연주의 에릭 슐츠, 파곤의 데이빗 하워드, 함께한 연주단체는 블라디슬라브 차르네스키가 지휘하는 포르차임 남서독일 실내악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하이든과 모차르트에 앞서 빈 교향곡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게오르크 마티아스 몬의 심포니 G장조입니다. 알레그로, 안단테, 프레스토의 전악장이고요. 미이가이크가 이끄는 라르파 페스탄테가 연주합니다.

게오르크 마티아스 모네 심포니 G장조 전악장 미가이크가 이끄는 라르파 페스탄테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세클 마지막 곡 라모의 오페라 발레의 엘베 축제 중에서 춤의 뮤즈죠. 테르프 주코레를 위한 뮤제트와 텅브롱 엉롱도 준비했습니다. 테오도르 쿠렌체스가 이끄는 무지카 에테르나가 연주합니다.

장필립 라모의 오페라 발레 에베 축제 중에서 테르프즈 코레를 위한 뮤제트와 텅브렁옹 롱도, 테오도르 크란츠스가 이끄는 모지카 에테르나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하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에는 반납 기일이 있습니다. 선물 받은 쿠폰에도 사용 기한이 있죠.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세일 기간이 정해져 있고, 식료품엔 가장 신선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소비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걱정이나 후회, 슬픔과 미움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양광모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일주일 이내의 일만 걱정하고 하루 이내의 일만 후회할 것, 한 시간 이내의 일만 슬퍼하고 1분 이내의 일만 미워할 것.

10월 2일 첫 곡, 요제프 하이든의 현악 4중주 67번 종달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3악장 미뉴엣 알레그레토였습니다. 하겐 콰르텟의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FM과 함께 저는 이재우 아나운서 대신해서 진행하는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10월 2일 금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일주일 이내 일만 걱정하고 하루 이내 일만 후회할 것, 한 시간 이내 일만 슬퍼하고 1분 이내 일만 미워할 것. 양광모 시인의 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할 것의 몇 구절이었습니다. 시인은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초 이내에 생은 영원히 막을 내리기도 하니까. 이번 주의 걱정, 어제의 후회, 한 시간 전의 슬픔, 1분 전의 미움도 모두 털어내고요. 10월의 첫 금요일, 감사와 기쁨, 사랑으로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10월 2일 금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해서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쾌활번호 216, 그리고 핸델의 수상음악 모음곡 같은 곡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 코너 선분백과, 이번 주에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준비합니다.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핸델의 대표 관현악곡에 관한 얘기입니다. 1부 코너 월간기획 이달의 클래식, 10월의 주제는 미리 듣는 크리스마스 음악입니다. 캐롤과 함께 기분 좋은 설렘 느껴보고요. 1부 끝에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또 2부 끝에 한 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는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또는 애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 들으실 곡은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쾌활번호 216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와 3악장 론도 알레그로입니다. 안네 소피 무터의 바이올린,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쾌일번호 216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와 3악장 론도 알레그로였습니다. 안네 소피 무터의 바이올린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다음은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가운데 서곡 함께 듣죠. 안드레스 넬손스가 지휘하는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가운데 서곡 안데리스 넬손스가 지휘하는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 이어집니다.

나는 보물이여. 자장자장 아기 예수여 잠드소서. 어머니는 우는 아기를 가만 달래시네. 울다 지친 작은 두 눈을 감으렴. 눈물로 젖은 뺨을 포근히 감싸주마. 청년 쇼팽은 조국 폴란드를 떠나 파리에 정착했던 1833년 고향의 크리스마스를 그리워하며 스케르초 1번을 완성했습니다. 프레스토 콘푸오코, 아주 빠르고 불같이 란 지시어로 시작해서 폭풍같이 몰아치는 음악인데요. 이 부분이 지난 뒤 흐르는 평온한 자장가 선율이 바로 아기 예수여 잠드소서입니다. 조금 뒤에 곡은 다시 어둡고 격렬했던 첫 부분을 반복하면서 강렬한 대조를 이루며 끝이 나죠. 불안과 반목이 가득한 세상에서 크리스마스가 주는 평온함에 잠시 머물게 해주는 이 곡 함께 듣겠습니다. 쇼팽의 스케르초 1번 비단조 작품 20,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입니다.

프레데릭 쇼팽의 스케르초 1번 작품 20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참 뭐랄까요, 열정적인 중에 소리가 또 투명하게 들리던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이달의 클래식, 10월은 미리 듣는 크리스마스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폴란드 캐럴 선율이 쓰인 쇼팽의 피아노곡 함께 찾아보고 들었습니다. 이어서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 동안 각기 다른 5명의 연주 비교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작품 27의 2 월광 가운데 3악장 프레스토 아지타토였죠. 오늘의 연주자는 이분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작품 27의 2월광 가운데 3악장 프레스토 아지타토였습니다. 오늘은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당첨자는요, 휴대전화번호 끝자리 5008번 쓰시는 분입니다. 감사의 의미로 롤케이크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베토벤 월광 소나타 3악장, 월요일 예프게니 키신, 화요일 루돌프 부흐빈더, 수요일 이윤찬, 목요일 마리아 조앙 피레스, 그리고 오늘 김선욱의 연주 들어봤습니다. 뭐 빼놓을 것 없이 다 좋았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요일 부흐빈더 연주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여러분의 취향은 어떤 연주였을지도 궁금하네요.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다음 주는 어떤 곡과 어떤 연주자 연주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FM과 함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정각입니다.

양광모시인이 노래했습니다. 일주일 이내의 일만 걱정하고 하루 이내의 일만 후회할 것, 한 시간 이내의 일만 슬퍼하고 1분 이내의 일만 미워할 것. 10월 2일 금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아나운서 김진희 현입니다.

모음곡 가운데 3악장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였습니다. 세르주 첼리비라키가 지휘하는 슈투트가르트 남서독일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작품 108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4악장 프레스토 아지타토입니다. 알리나 이브라기모바의 바이올린, 세드릭 띠베르기행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작품 108 가운데 방금 들으신 악장은 4악장 프레스토 아지타토였고요. 이에 앞서 2악장 아다지오 들으셨습니다. 알리나 이브라기모바의 바이올린, 세드릭 디베르기행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있습니다. 10월 25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바비칸 콰르텟 첫 내한 리사이틀에 5쌍 총 10분 초대합니다. 이 공연에서는 모차르트의 현악사중주 21번을 시작으로 브리튼 현악사중주 1번과 슈만 현악사중주 3번 그리고 조이 리즈니의 황홀경 들으실 수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를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당첨자는 오늘 방송 끝난 뒤에 저희가 개별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출발 FM과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메시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께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 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핸델의 관현악곡 수상음악과 왕궁의 불꽃놀이가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비교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휴대전화번호 끝자리 3779번 쓰는 청취자의 질문입니다.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 게오르그 프리드리 핸델은 독일에서 태어나 영국 런던에 정착해서 수많은 명곡을 남겼는데요. 그중 야외 행사를 위해 탄생한 관현악곡이 바로 수상음악과 왕궁의 불꽃놀이입니다. 두 작품 모두 당시 폭발적인 화제가 됐을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핸델의 최고 인기작으로 손꼽히죠. 게다가 음반 한 장에 묶여서 발매되는 경우도 많아서요.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두 곡의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두 작품은 핸델의 영국 활동 초기와 말기를 장식한 기념비적인 곡입니다. 수상음악은 1717년 여름 런던에 막 정착한 32살 핸델이 템즈강에서 열린 조지 1세 국왕의 뱃놀이를 위해 쓴 곡입니다. 트럼펫과 호른, 오보에, 바순, 플루트와 현악기까지 50여 명의 연주자가 바지선에 탄 채 왕의 배를 따라가며 연주했습니다. 한밤중 흔들리는 배 위에서 연주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조지 1세는 음악에 반해버린 나머지 반복해서 연주를 청하는 바람에 악단은 새벽녘까지 연주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반면 1749년 봄 런던 그린파크에서 선보인 왕궁의 불꽃놀이는 64살의 작곡가 핸델이 완성한 만년의 걸작입니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을 끝낸 엑슬라 샤펠 평화조약을 축하하는 불꽃축제 음악이었죠. 조지 2세 국왕의 요청대로 트럼펫, 호른, 오보에, 바순, 팀파니처럼 음량이 크고 우렁찬 군악대 관악기와 타악기 연주자만 100명 가까이 동원됐습니다. 거기에 불꽃이 터지고 축포 쏘는 소리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두 곡 모두 행사가 끝난 뒤 연주회용 모음곡으로 정리돼서 오늘날로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악기 편성이나 악장 구성, 편곡이 달라졌는데요. 곡을 구별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수상음악은요, 총 20여 개의 악장으로 연주 시간이 깁니다. 뱃놀이에 어울리는 미뉴엣, 리고동, 부레, 지그 같은 춤곡이 포함되고 또 영국 뱃사람들에게서 기원한 혼파이프 악장이 인상적이죠. 반면 왕궁의 불꽃놀이는 다섯 악장 구성으로 평화조약의 의미가 담긴 평화나 환희 같은 제목의 군악대풍의 웅장하고 강렬한 빵빠르가 중심을 이룹니다.
그러면 소개해드린 헨델의 수상음악 모음곡과 왕궁의 불꽃놀이 듣겠습니다. 먼저 수상음악 모음곡 헨델 작품 번호 349 가운데 두 번째 곡 알라 혼파이프 게오르그 칼바이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고요. 이어서 왕궁의 불꽃놀이 헨델 작품 번호 351 가운데 서곡 조지 쉐리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헨델의 관현악곡 두 곡 비교 감상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왕궁의 불꽃놀이 헨델 작품 번호 351 가운데 서곡이었어요. 조지 슈엘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이에 앞서 수상음악 모음곡 헨델 작품 번호 349 가운데 두 번째 곡 알라 혼파이프 들으셨습니다. 게오르그 칼바이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였습니다. 3779번 쓰는 분 어떻게 차이점이 좀 느껴지셨을까요? 뭐 뻔한 답이지만 자주 들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질문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을 문자 샵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매일 이 시간에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음악이 소개된 분들께는 커피 두 잔씩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한 줄 신청곡에 뽑히신 분은요. 휴대전화 끝번호 2396번 쓰는 분이네요. 점심에 뭐 하세요? 점심에 생클하세요 하시던 목소리 듣게 되니까 너무 반가워서 문자 남기신다고요? 고맙습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1악장 임윤찬 연주로 신청하셨는데요. 함께 듣겠습니다. 마린 알소비 지휘하는 포트워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작품 30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탄토, 임윤찬의 피아노, 마린 알소비 지휘하는 포트워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끝곡이 됐네요. 10월 2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출발 FM과 함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김지현, 이가현, 연출 현인철, 저는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옥쟁반을 바친 황금색 잔, 용의 수염, 붉은 바탕에 덮인 백설. 이 말들은 모두 오래전 옛사람들이 국화를 가리키던 표현이었어요. 흐드러지게 핀 작은 국화를 하늘의 별에 비유하고 길고 가는 꽃잎을 가진 실국화를 용의 수염 같다 하고 그렇게 하나씩 붙여진 국화의 이름은 한편의 시와 같군요. 선선해질 무렵 피기 시작해 서리가 내릴 때까지 생명력을 이어가는 가을의 꽃 국화. 희고 노랗고 붉고 들판을 수놓은 그 모습을 떠올리기만 해도 어디선가 은은한 국화향이 전해지는 것 같은 아침입니다. 10월 2일 금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에요.